0: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1: 맞아요.
0: 저도 실전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하고 한번 연주를 올라갔었는데 리허설에서 이제 제가 악보 담당이었겠죠. 근데 리허설이 끝난 채로 놔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라가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펼쳤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아이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맞이하니까 저희는 멈추고 다시 했습니다. 악보를 정렬한 다음에 왜냐면 혼자 사는 그런 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에피소드처럼 웃어서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그렇게 조절을 했지만 무대에서 생기는 그런 말 못할 그 공포들 그리고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쯤에서 1, 2, 3절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송은 선생님 오늘 여기에서 피아노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요. 4절 한번 담당해 주시죠. 1절 목사님 해주시고 2절 제가 하고 네. 3절 우리 하은 PD님 해주시고 마지막에 송은 PD님 님께서 각자의 음정 원하는 걸로 시작하셔서 움직이셔도 되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목적은 가사의 명확한 전달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리는 주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경건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만의 기도를 1절부터 4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송은 선생님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셔서 혹시 4절을 다 같이 부르는 건 어떨까요?
0: 뭐 그것도 괜찮지만 네. 뭐 송은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시작을 하시고 나서 한마디에서 불편하시면 딱 큐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정도.
1: 큐사인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그럼 목사님 먼저 1절 그리고 제가 2절 3절이 하은 PD님 그 다음은 다 같이 내지는 송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4.
1: 잠시만요.
2: 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3: 도와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시작하실 음정 하나만 쳐주세요. 자, 그러면 좀 각자가 섞이겠지만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4절로 네. 시작.

0: 살짝 네. 애매해졌어요.
1: 그렇지만 네. 여러분께 불협화음의 진수를 들려드렸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삶의 협화음만 있지가 않습니다.
0: 맞아요.
1: 게다가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화음을 쌓아갈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쭉쭉쭉 내려가는 거 들으셨죠. 아 협화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
0: 이야.
1: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는 불협화음에서 시작을 해야
0: 그렇습니다.
1: 가능합니다. 아멘.
0: 아멘. 아, 역시 교수님의 와 말씀은 아, 남다르네요.
1: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같은 기도문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나님만 중심이 되시는 그런 찬양곡 소개해드렸다고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찬송 들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을 나눌 때 네.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0: 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신이 오늘 조금 색다른 그리고 약간은 낯설은 그런 찬송가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음정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가사에 집중했던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이 들고요. 이어지는 네, 이 음원에 이 스튜디오 음원에 찬송가를 함께 들으시면서 아마 또 색다른 은혜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우리의 참되신 구주신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이 오감 찬송가를 통해서 조금은 낯설었던 그런 찬송가를 함께 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우리 목사님.
1: 네, 저는 이 오감 찬송가 매주 방송할 때마다 놀이공원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어머. 오.
1: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0: 네.
1: 놀이공원장이에요.
2: 어머. 좋습니다.
0: 놀이공원
1: 그래서
0: 사장님이신가요?
1: 네,
2: 너무
1: 이번 주에
2: 좋은데요.
1: 왔더니 신상 놀이기구를 또 하나 들여놨어요.
2: 좋습니다.
1: 예, 네, 타니까 뭐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낯설기도 하지만
0: 네.
1: 항상 새로움을 얻어간다.
0: 그렇죠.
1: 예, 네,
0: 맞습니다.
1: 신선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어 놨을까? 그런 기대감.
0: 맞아요, 맞아요. 능력 있는
1: 네.
0: 사장님.
2: 감사합니다.
1: 항상
2: 그런
1: 아이의
2: 아멘입니다.
1: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방송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즐거움이 다채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 네, 갑자기 우리 송은 선생님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계시다가 지금도 빵긋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좀 어떤 시간이셨어요?
3: 저는 저번 주 즉흥 연주가 정말 최대 고난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0: 네.
3: 멘트를 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제 교수님과 하은 PD님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웃지 않겠다, 웃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2: 웃으셔도
3: 다짐을 한번
2: 됩니다.
3: 해봅니다.
0: 맞아요. 웃어도 돼요.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농담이고요. 네, 송은 선생님 사실 처음 섭외해 올때 피아노만 치면
2: 맞아요.
0: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말한 것과 많이 다르다 이런 눈빛으로 아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즐겁게 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러게요.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앞서서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2: 네.
0: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과연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음악하는 분들 오디션 장소에 가시면요. 악기 하시는 분들이 마주 대하는 최대 공포는 초견 악보입니다. 오케스트라나 어딘가에 입단하고 싶을 때 그날 갑자기 우리가 마주 대하는 악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이 악보의 조성, 박자, 템포까지를 순식간에 본 다음 리듬 파악을 해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시험을 볼 때, 실수가 빚어낸 그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합격이 된게 대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0: 제 악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음이 시였었는데 네. 원래 음은 도였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보가 미스프린트 된 것이지만 그게 이제 독일에서 구한 악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시더니 제 악보 근처로 막 오셨어요. 그러더니 어머 얘 악보에는 정말 시로 되어 있어 라고 하시더니 한 번 더 해볼래? 도로 바꿔서 그래서 원래는 틀린 거고 그것조차 파악을 못한 그 어린 동양아이는 떨어졌어야 함이 맞는데 네. 너무 당황하면서 그 시를 도로 바꿨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셔서 합격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요. 또 하나는 독일어를 전공하신 우리 하은 PD님은 너무 우스우시겠지만 제가 독일어에 정말 갓 입문했을 때 입시를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러면 PD님 우리가 드라이운트 스바지히라고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진짜 자신 있게요. 스바이 훈더트 드라이스히 야레 알트 몇 살일까요, PD님?
1: 훈데아트요? 네. 몇백 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네. 제가 230살이라고 답했더니 심사위원께서 막 웃으시면서 네. 너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들 다 합쳐도 네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고 합격했습니다.
1: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력 말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유쾌하게 풀어주셔서 저의 모습이 각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턱대고 겁을 내지 말자. 막상 한 발 디디면 수월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함께이면 무엇도 계획하지 않으시면 오시는 일은 없다. 설사 그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처음 대하는 무언가들의 발걸음 내딛기를 주저하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생소했지만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빗대어 용기를 가지자라고 한번 전달해 봅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는 하루하루가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0: 네.
1: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어제를 예상하면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공포도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보지 않은
0: 네.
1: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하루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멘.
1: 사실 오늘 네, 제가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0: 네.
1: 저희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극동방송의 이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방송사역에 동역하시는 우리 헌신자분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고 사실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매년마다 하는 방송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계속 그 염려가 드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들어가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문자로 화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스폿을 만들든 뭐 무슨 멘트를 하든 항상 제 머릿속 어딘가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마침 교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조금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느끼고 계신 감동이 다 다르실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네,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에 저희가 오전 6시부터 네, 밤 8시까지 생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날은 모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다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전파 선교사분들을 저희가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감 찬송가 분들께도 기도 요청 드리면서
0: 네.
1: 하지만 한켠에도 담대함을 얻어서 네, 그 시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과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감 찬송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 임소유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우리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현의 함께한다라는 찬양, 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그냥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해주시는 마음과 또 위로가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 오늘 청취 소감 전해주셨는데 찬송 배우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나누고 또 묵상하는 이 시간이 복된 나의 목요일 오감 찬송가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듣는 청취자들에겐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든 네, 공포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76번님 우왕 너무 좋네요라고 하셨는데 불협화음이 좋으셨단 말씀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커피도 전해주신 또먼 곳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의 애청자님이시죠? 4420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네,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오감 찬송가라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어필을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모든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 땅의 복음화의 그 시작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라면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제목은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많은 분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까지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고 담대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느낌이 아니라 신령한 의지로 일어서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지난

2주까지만 해도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기대가 되고 그랬던 사람의 찬양도 말씀도 기대가 없이 그냥 무덤덤해지는 무감각되어지는 이 감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위기구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끌려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혼적의 영역,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내가 지금 느낌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참 갑자기 차가워진 이성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자기 느낌을 따라서 가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순간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되 감성과 이성이 함께 작동을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로 이성을 뚫고 지나갈 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 주고 오직 하나 근데 그 오직 하나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러나 이 길은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 주셨는데 이 길은 가지 말라는데 굳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죠. 정도를 넘어서 욕심이죠. 그 욕심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수준도 안 되는 영역을 훌쩍 넘는 것도 영증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부하같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원초적인 욕심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도 안 해. 사망이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죄악이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자 오면 배나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악한 짓을 하죠. 근데 그걸 몰라. 왜 모르나. 욕심이 눈을 가려서 이 일이 지옥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안 봐. 오직 욕심에 의해서만 보는 거야. 이 악한 죄. 욕심이 눈이 돼서 욕심이 안경이 돼서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지금 들어왔다. 이걸 안 봐. 그래서 기어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약한 행여 여러분과 저는 이 일들에 노출되지 않길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격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나 내가 멀어졌나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갖기도 하죠. 그나마 양호한 거죠. 그런데 성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곤란한 인간의 번제가 사사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아스다롯을 또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민족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문화 속에 묻어있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불신도 들음에서 미혹으로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불신이 자란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문명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봐라, 너희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할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가면 우상숭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지. 어느 만큼 들어야 되냐? 암송하며 들어야 돼.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 내 느낌에 틀리다 생각되는 건 미혹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맞아. 내 시대는 벗어날지라도, 나의 영역은 벗어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암기해가며 암송해가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등이요, 빛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시되어지면 예언을 멸시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저주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멸망될 것이다 말했죠. 이런 영적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말초적으로 감각적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신앙을 잘못 채점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격감을 느끼고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은 야, 내가 주님으로 멀어졌네. 회복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영적 전투구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짓이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한 형태일 뿐이지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나님 자신을 구하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이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에 미혹당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의 낯을 구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전삼고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선포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사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한 너둠의 권세는 내게 일절쯤 타지 못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선포가 되어지면서 선포가 되어지는 동시에 기도가 되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귀 가운데 쫓고 지나가는 악한 원수마귀가 밤새도록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는 그 작전 테이블에서 만들었던 그 작전들이 선포 가운데 금이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악한 노둠의 권세는 나를 손대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망가뜨리고자 세웠던 계획들은 파괴될지어다.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치유된다 그렇게 말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야.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이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해. 순리, 세상의 삶은 순리다 그래. 세상의 질서는 보장 못해.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네 천사를 붙들고 있어서 그 네 천사가 뭐냐? 사방에 천재지변을 주관하는 사망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를 주장하는 이 네 천사를 붙들고 있는데 이 네 천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천사를 푸는 순간에 심판의 강력함이 나타나죠. 지금은 심판의 하나의 사인이야. 심벌이야. 살짝 맛배기를 보여주면서 심판이 임할 때 너희에게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니 믿음의 성도는 그 소리를 들어. 믿음의 성도는 분별해. 세계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인지양 넘어서 나팔장 넘어서 대접장, 대접장을 넘어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인지양에서 나팔장으로, 나팔장에서 대접장으로 갈 때마다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심판이 임하잖아요. 시편 안에서만 해도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자는 돌이켜지고 그 중에서 살아날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고의 덮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고의 덮어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온 사건에서 바로 분별을 해서 세상의 순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시편 23편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데 오늘을 산 것이 심어들은 자들은 심어들은 만큼 심어들은 곳에서 원죄를 공격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야. 나는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 살아들일 때마다 느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세상에 순리적으로 보면 어떠해야 되지만 나는 순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격이 자기 안에서 인격화되어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감동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의지로 이겨내는

0: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시며 맑으시는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길이십니다. 인정해 드려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란 느낌에 따라서 이성적 변화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야. 느낌과 이성적 변화는 순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정말로 영적으로 말미암아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태어난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영으로 관리된다고 그랬죠. 관리되어져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양심이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시며 맑으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에 노출되게 하신 것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항상 보기를 원했던 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함이니라. 사사기서 3장 4절 말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서 성숙과 치유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4절 말씀
1: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이 정중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0: 아멘. 사사기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의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이긴 자가 받는 상급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겨야 돼. 우리는 감성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암송한 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마음에서 생각이 나. 그래서 절대 내가 외웠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장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성장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라고 독촉하시는 거예요. 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낌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얻어 읽을지 그러거든요. 시편 23절을 여러분은 거의 외다시피 자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외워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의 물가로 인도하시며 악한 자 앞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위치를 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시험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느낌을 따라가면 시험에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다윗이 빼어났고 또 각 시대 때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또 빼어났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빼어난

매매가 하나님 앞에 빼어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느낌에 따라서 무너질 때에 오히려 그 앞에서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내는 각별된 특별한 사람이 있더라.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이 주목하신 특별한 자가 거기서 나타나네.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해서 에스라가, 모르드개가, 느헤미야가 존재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교환을 하며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할 사명을 오늘도 수행할 것이다. 큰일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무답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에게 다가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던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도 홍해를 치다 명하심을 따라 그 막대기가 닿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쓰여져 가는 존재가 되도록 오늘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살아들인 삶의 굴곡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시험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끝에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고백하는 게 뭐야? 나는 우겨쌈을 당했으나 싸맴을 당하지 아니하며, 맞아 보이는 현실은 이와 같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실을 따라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진리로 말하는 거야. 현실은 이와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역사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꺼내서 쓰는 거야. 느낌이 온다고 해서 그 느낌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더 무릎 꿇고 실증도 이기고 피곤도 이겨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더니 내게도 그것이 있지요. 찾게 해주시고 쫓아내게 해주셔서 나의 울보가 될 만한 이 약한 어둠의 권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진리의 용으로 보면 아,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이 눈이 활짝 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질서 하나가 쌓이고 쌓아서 아가 내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서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 말하지 마. 너는 말해야 관심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 사람은 들어주는 거야. 너의 가치가 귀한 받으려면 그냥 있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잖아.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너 말하지 마. 이것이 넘어간 사람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 네가 말해야 될 것이 있다. 진리를 말해. 순리의 말은 책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 그 틀림없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또 가냐고 물을지라도 나는 또 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만나다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내 느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나? 보고 알고 듣고 알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지.

0: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데 예수가 길이요. 사방팔방 담벼락만 높여쳐졌는데 예수에게 길이 있어요. 믿어야 돼.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만 심어진 것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은 정복해야 될 한 봉우리다. 느낌이 내게 어떤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내 신앙 의지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어요? 누군가가 왜 예수님 믿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정말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해져서 좋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얻고 싶은 자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자유라지요. 충분한 돈을 확보한 후에 일찍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는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유하다라는 인식도 물론 어느 정도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속세를 떠나는 개념이거나 뭐 맡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주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기쁘게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공감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

내영혼이 은총이버 김광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신기한 경험, 그것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삶, 바로 예수 믿는 삶이겠죠.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일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어디 사는지, 통장 잔고가 얼만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계속 부추기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뒤 알게 되는 자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경이 궁궐 같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 초막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바로 비교와 결핍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더 가져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남들처럼 살아야 돼 라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이 자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경 또 일상 속의 은혜들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약이 찬양하는 Just One, 그리고 지승진, 조수진이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3409님, 저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해졌어요. 워낙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퇴근 후에도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노후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불면증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요즘 붙들고 기도로 올려드린 뒤로는 요즘 잘 잡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꿀잠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 아닐까요? 밤새 쥐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짐들을 기도로 다 내려놓고 주무신다니 저까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0154님은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는 그런 압박감에 아이들도 저도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권을 맡겨드렸습니다라고요. 와,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올려드릴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생기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안에 갇혀있던 새는요,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어주어도 곧바로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린 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 작은 새장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일 뿐이죠. 갇혀있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나는 날 수 없다는 익숙한 착각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작은 새와 닮아있진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라는 좁은 창살, 남들과의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주눅들곤 합니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책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자유 만끽하실 분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김도현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세상의 무관심이나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더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여유죠. 오늘 하루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조건들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려 할 때, 이때 나누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참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 가볍고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빈들의 자유한 사람 전해드립니다. 양현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

0: 6의 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씩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 출퇴근길에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옷깃 쓸려며도 바람이 파고들고요. 머리카락은 이리저리 흩날립니다.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 만큼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걷다가 방송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참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차게 불던 바람 소리는 멀어지고요.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가 저를 감싸주기 때문인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삶에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구나. 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의 바람이 불어오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바람을 멈춰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는 순간에도 피할 곳과 쉴 곳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온전히 머무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요즘 바람이 참 많이 불죠. 예.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1: 예. 네. 요즘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많이 시원해졌다는 느낌이.
0: 네, 맞습니다.
1: 얼마 전까지 너무 더웠는데 네. 네.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부니까 정말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 그러니까요. 주시니까 너무 또 감사한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람 내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진행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소서. 구원의 소리 기쁨

0: 소리 능력의 소리로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수고의 짐이 풀어지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에 되어진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1: 아멘.
0: 사방으로 오게 사망을 다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능력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소름으로 만진받아진 하나님의 은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여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시작해보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0: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히 쉬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10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말기암 환자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저에게 지혜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087님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어머니를 잘 숨기는 믿음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7087님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소서.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명철의 신으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한 이마위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말기암 환자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먼저 귀한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해답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주님 사마는 귀한 가정에 치유의 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이 친히 죄책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오늘 하나님 특별히 귀한 친정 부모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의 대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였사오니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럴 뿐만 아니라 진정 어머님 특별한 이님 아버지 주님 안에 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강건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시어머니 치매 영상으로 고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따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감중에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연병과 벽주의 항폐케 하는 파멸을 너희가 두루와

0: 하지 말라 여사오니 주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친정 어머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 모두가 주님 안에 복되게 건강을 회복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사와 건세를 밝혀드리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7087번님을 이 가정의 어떠한 귀한 통로로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지치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가운데 계실 텐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지혜와 주님의 긍휼한 마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최정희 권사님과 안희자 권사님을 위해서 각각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정희 권사님은요, 73세이시고요, 황윤경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현재 폐에 비결핵성 항산균으로 인해서 각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재발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안희자 권사님은 72세신데 안성자 장로님의 언니 되신다고 합니다. 뼈와 폐에 전이된 암을 동위원소 치료하고 있으셔서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고여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잘 치료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는데요. 참고로 비결핵성 항산균이 어떤 그런 병인지도 보내주셨어요. 결핵균이 아닌 다른 균을 통칭하면서 결핵균처럼 폐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상세하게 또 예.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0: 예.
1: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정말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 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1: 아, 네.
0: 하나님 그런 중보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1: 네.
0: 기도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 9244님을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1: 아, 네.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1: 아멘.
0: 오늘 교회 안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고통을 안고 끌어안고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자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기이한 9244님 가운데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최근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계력성 항산균으로 인하여서 각혈을 나는 상태에 있다고 하오니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귀한 최근사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심이라. 그가 죄책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근사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이름으로 병과 정결을 밟으며 병든자에게 손을 연 날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역사가 우리 귀한 최근사님 가운데에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근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폐와 하나님 폐에 전이된 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동의원소 치료를 받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귀한 근사님 가운데도 따라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도하시고 치료의 강신을 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오니 오늘 귀한 근사님 두 분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끝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최근사님과 안근사님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이 더러운 질병이야 모든 암들아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1: 아멘.
0: 저들의 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1: 진.
0: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이 될 땐같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귀한 권사님 두부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1: 아멘.
0: 복음을 위해 더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남은 생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의 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9243님 이렇게 중보기도자로 세우심에 너무 축복하고 정말 축복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친히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최정희 권사님, 안희자 권사님 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42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피디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울산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진상철 형제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남 영도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활동하셨던 엄동한 목사님께서 춘천에 있는 세매곶 화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빈을 받으셔서 지난주 주일 사임을 하셨습니다. 엄동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불어서 세매곶 화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더불어서 우리 사사이국님께서는요 엄동한 목사님의 사진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동한 목사님의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 마음이 너무 귀하죠.
2: 예.
1: 또 사임하셨지만 끝까지 어디에 가시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려는 이 진상철 형제님의 마음이 너무 귀한데요. 목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0: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사이공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셔서 귀한 믿음의 동력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귀한 행제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장중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사로잡아 주셔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엄동한 귀한 목사님 춘천으로 사역지가 옮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곤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날마다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으로 채우게 하시는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일꾼들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하나님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전거와 가르침과 양육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인생에 방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곤비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진상철 형제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우리 엄동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중보기도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

배출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함께 합니다. 테너 이다윗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0: 아멘.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두통이 있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면
0: 네.
1: 머리를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0: 주여.
1: 갑자기 새벽에 두통이 심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두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0: 주님.
1: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0: 치유의 자유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여 사오니 귀한 익명의 성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두통의 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체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리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환경의 요인인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의 은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맑은 하나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머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더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마다 30배 60배의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치유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모인의 가정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의 건강의 소리가 날마다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부유함들이 찾아오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귀하신 은혜로 주의 안에서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두통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언니도 편두통이 심해져서 또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두 분 다 잘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머리에 두통이 있으셨던 분들 함께 기도함으로 잘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6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저희 가정의 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뭔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0: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687님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의 물질이 막혀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오니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일 아버지 3687님의 가정 가운데에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 속에 싸우니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간달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 가정이 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귀한 가정에 만복을 지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와 하나님 아버지 창귀함이 귀한 가정에 따르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시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을 받아 주의 귀한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가정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요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대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요할지어다.
1: 아멘.
0: 모든 가난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선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창대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힘쓰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687번님 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요. 우리 3687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재건축 관련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0: 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협력업체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분별력을 가지고 동의서에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건축 관련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0: 주님.
1: 하나님, 재건축을 통하여서 양쪽에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를 수 있는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재건축을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건축을 이어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환경적 모든 요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상황과 환경을 분별케 하시는 주의 영이 하나님 각자 가운데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건축과 관련되어진 건축회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가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동의를 받는 부동산의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존귀한 일꾼이 나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행통함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지혜와 명철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군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익명의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귀한 믿음의 일꾼이 나갈 자리마다 행통케 되는 주의 손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요셉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행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손이 인명의 성도와 함께하는 역사가 따르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치우시고 은혜의 은혜로 치우시고 만남의 만남으로 치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만성피곤과 허리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일들을 잘 공급받아서 날마다 기쁨, 기도,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같이. 네. 특별히 우리 만성피곤증과 허리협착으로 고난받고 있는데,
0: 네,
1: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0: 아멘.
1: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를 환경과 상을 바꾸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0: 아멘.
1: 다 같이 기도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인하여서 봉행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남편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귀한 남편의 건강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지혜 강신을 귀한 남편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0: 아멘,
1: 청춘인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구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신을 비추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으로 끝하게 치유될지어다.
0: 아멘.
1: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르며 나아갔던 생명

0: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한세례교회 최종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0: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합니다.

작가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저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가 오는 14일과 29일 각각 막을 올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총회가 지난 7일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성봉 직장인교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26년째 사역해온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 문광진 선교사가 이재민들의 살림을 보관할 자물쇠 달린 양철 상자를 가장 시급한 구호 물품으로 꼽았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서울시와 함께 제13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선교단체 FCA 소속 김진광 전도사가 칼빈대를 비롯한 수도권 7개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앙훈련 모임인 허들을 이끌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가 오는 14일과 29일 각각 막을 올립니다. 지도체제와 선거 규약 등 주요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4일부터 4일간 천안 백석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승수 신임 총회장 취임식과 함께 주요 공직자의 연수교육 의무화 안건을 다룹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통합 후 화학적 결합을 위해 공직자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과 군선교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김선배 총회장 후보의 당선 요건을 둘러싼 표결 기준을 현장 결의로 결정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2일 12개 연회 감독 선거를 거쳐 다음 달 29일 광림교회에서 제37회 행정총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이번 총회에서 신임 감독 취임과 함께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 서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지난 7일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성봉 직장인교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제109회기부터 부총회장을 지낸 정성봉 신임 총회장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에서 임원과 지도목사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부터 직장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정 신임 총회장은 직장선교사역 경

0: 경험을 바탕으로 교단의 내실을 다지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26년째 사역해온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 문광진 선교사가 이재민들의 살림을 보관할 자물쇠 달린 양철 상자를 가장 시급한 구호물품으로 꼽았습니다. 문광진 선교사는 히말라야 빙하오 붕괴로 모든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양철 상자와 주방용품, 겨울 방한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착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춘 정교한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살림을 꾸릴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사역이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호 전문가들은 또 재난 소식이 언론에서 사라졌을 때 이재민을 향한 진짜 구호가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서울시와 함께 제13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뇌사 및 각막기증인 유가족에게 생명의 별 폐와 리본 감사패를, 30년 전 생명부지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들에게 생명 나눔 30년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기증인 유가족과 이 시기니 되찾은 삶의 감사와 회고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유재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슬픔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준 기증인 가족과 신장 기증인, 이식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포츠 선교단체 FCA 소속 김진광 전도사가 칼빈대를 비롯한 수도권 7개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앙 훈련 모임인 허들을 이끌고 있어 화제입니다. 칼빈대 축구부 1기 선수 출신인 김진광 전도사는 부상 후 스포츠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주말 경기와 합숙으로 교회 출석이 힘든 운동 선수들에게 성경 읽기와 묵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임에는 2028년 LA올림픽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나연서 선수도 참석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김진광 전도사는 전국 84개 대학 축구팀 모두에 말씀 묵상 모임인 허들이 만들어지도록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비 소식은 없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바람은 초속 4에서 5m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50%입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없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뭐 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나그네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류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0: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릴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나라가 이번에는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도로를 개통했는데요. 그동안 철도와 항공편은 있었지만 차량이 오가는 정식 도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북한은 이 다리를 관광과 무역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군사 물자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 방면으로 새길이 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막힘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다리가 놓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길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길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오해피데이도 채워가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 땅에 복음의 다리가 놓여지기를, 복음이 들어가 생명의 길이 트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송과 축하 사연까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남과 북의 전쟁은 휴전 중인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친구가 점심 먹으러 온다 해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점심 다 차렸는데 빨리 오너라 친구야 하셨어요. 친구분이 또 방송 듣고 계실까요? 포항에서도 너무 귀한 기대와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저의 애정하는 찬양으로 오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주댁이 출첵합니다. 7606님 반갑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는 우리 극동방송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아,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저는 기도의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북한 땅을 생각하여 주소서 주님, 여수에서 나주 가는 길에 오 해피데이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2061님 북한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도 이렇게 구하는 기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어요. 강북에서 종로로 가면서 차에서 열심히 청취 중이시라는 2139님도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마음은 해맑은 오후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보내주신 축복의 배에 배에 배에 배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오늘 점심 식사 약속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1222님도 저도 집사님과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늦는다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네요. 유유하시면서 출첵 보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더 사랑하는, 더 축복하는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더 남겨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출석 인사 선물을 한 분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오늘도 출첵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주셨던 우리 자주 찾아와 주시는 애청자분이세요. 선물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과 함께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같이 남겨주세요. 신청 찬송도 기다립니다. 샵 1069번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은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 해피데이 들으신 분들 계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정도 된 자매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여정에 대한 너무나 귀한 이야기 만나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사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 뼘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자동차가 다니는 새로운 길이 개통됐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7756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 도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도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한 뼘 차이에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의 도로는 몇 곳일지를 문제로 낸 적도 있었고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오가는 뭐 밀수를 포함해서 웨어버리를 위해서 오가는 그런 도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자동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개통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포함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는 지금 현재 기준 몇 군데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다리는 몇 군데일까요?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겨주고 계신데 교통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라는 게 저는 다리 하면은 보통은 그 자동차가 다니거나 옆에 뭐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목이 있는 다리를 생각했는데 그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는 이 다리까지 다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가 합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다리는 몇 군데일지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4447님은 와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그 오가는 자동차들의 사진이 검색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사용하실 이 다리의 수는 몇 군데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끝나고 에피데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주세요. 한 편 차이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0: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1: 네.
0: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1: 네.
0: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1: 없었어요. 그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서 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0: 그러면 네.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1: 네.
0: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1: 네, 네.
0: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1: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0: 네.
1: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0: 네.
1: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0: 아, 어떤 네. 부분이 그러셨어요?
1: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0: 아.
1: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대물이 내게 대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0: 네.
1: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야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서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0: 근데 네.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면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1: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 안 하고
0: 아.
1: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0: 아.
1: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데려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0: 네.
1: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 앞은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을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0: 네.
1: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0: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1: 네. 조선족. 조선분이었어요.
0: 그러면 대화도 한국어로
1: 네.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제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0: 네.
1: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유일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0: 그러니까 계속 중국말을
1: 네, 중국말.
0: 10여 년 동안
1: 네,
0: 쓰다 보니까.
1: 네,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0: 네.
1: 네,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그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0: 네.
1: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 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0: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0: 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네. 매일 저거 익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네. 그 저 아빠하고 같이 안 살면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용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네.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네. 말씀이잖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네. 말씀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1: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남과 북 모든 백성에게 가득할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드보라 자매님과의 정착 이야기 간증에 이어서 모든 민족 방언들 가운데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다리로 복음의 통로가 세워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주님 역사해주세요 하시면서 두 군데 보내주신 1113님도 계시고요. 낚시 다녀오며 방송 듣고 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한 군데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6072님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과 지금 러시아 사이에 다리가 몇 군데일지가 문제예요. 고백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복음의 통로가 몇 군데일지라고 생각하면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이 한 군데, 2번이 두 군데, 3번이 네 군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철도와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포함한 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6072님은 얼마 전에 그 뉴스,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9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가 하나 생겼죠. 아마 남편에게 물어보니 라고 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남편분께서 북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소식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까지 합쳐서 정답을 샵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주님께서 이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놀랍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은 3번이라고 도전해주신 9248님도 계십니다. 사실 1번, 2번, 3번이 참 다양하게 나왔죠.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미드뱅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미드맥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지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지백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도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있는 다리의 수.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실 그 다리의 수 정답은 2번 두 군데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일단 철도가 하나 있었고요. 이번 달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하나 개통된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 이런 뭐 물자나 아니면 사람이나 오고 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는 역사의 길목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113님도 철도 한 군데, 도로 한 군데잖아요. 이 다리가 북한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통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2139님도 주셨어요. 분식집 알바생입니다. 매장에 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일하느라 보기를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새싹해 언니세요. 9078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874님도 주셨고요. 복음의 통로로 쓸 거면 더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군데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정말 그 길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길목도 더 확장되고, 그리고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철도가 복음 통로로 구원 열차가 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던 4447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소식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오늘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의 한 조각이 아닐까요? 다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면서 복음만을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줄을 믿고 또 믿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또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주는 너의 그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복음의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길목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

0: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리치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만한 동화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동화를 쓴 작가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쓴 얼룩말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한 아이가 동물원에 간 겁니다. 거기서 난생 처음 얼룩말을 이제 보게 된 거지요. 아무리 봐도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룩말아, 얼룩말아, 너는 흰 줄무늬가 있는 검은 말이니 아니면 검은 줄무늬가 있는 흰 말이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생물학 전공하신 분?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뭔가 생물학적인 답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범인으로서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얼룩말이 대답을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좀 물을게. 너는 가끔씩 착한 일을 하는 나쁜 아이니 아니면 가끔씩 나쁜 일을 하는 착한 아이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아무 대답을 하지를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참 얼룩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흰 줄도 있고 검은 줄도 있지요. 자랑하고 싶은 면이 있고 감추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다 우리가 멀끔해 보이지요. 다 괜찮아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게 하는 약점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그 약점이 아닙니다. 그 약점 자체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인생을 넘어지게 하나요? 그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약점에 굴복해 버립니다. 정복할 수 없어. 그건 철옹성이야.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집안은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는 게 아니고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곧고 잘생긴 나무는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진작에 베어버렸고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제목으로 이미 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쓸모없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굽은 나무가 끝까지 산에 남아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들의 그 묘를 지키고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사 에훗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쓸만한 제목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에글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 아픈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또 반복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부사처럼 보이죠? 또라는 말이 부사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는 동사입니다. 야사프라는 단어인데요. 더하다, 보태다, 불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더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그냥 되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 위에 죄를 얹은 것이지요.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 증가 속도가 대단하게 빨라지지 않습니까? 죄는요,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작년의 죄가 올해도 똑같은 크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커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폭군의 손에 힘을 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압도할 힘을 주신 겁니다. 모압이 강해진 이유는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힘을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에글론이, 모압이 강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마땅히 우리에게 흘러와야 할 힘이 대적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모압왕 에글론만 해도 이스라엘이 지금 상대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암몬과 아말렉까지 합세해서 삼국 연합군이 침투를 해온 거죠. 쳐들어온 거죠. 에글론이 외교술도 있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읍을 차지했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학자들은 이것이 여리고의 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그렇게 에글론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지요. 온니엘이 구원하지 않았나요? 몇 년을 섬겼습니까? 8년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에글론은요, 18년을 섬기게 된 겁니다. 죄가 반복될수록 징계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순환은요, 그냥 평면에 있는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무뎌지고 그 죄와 타협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처럼 더 비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더 처참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모압 족속이 대적이 되었을까요? 원래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그래도 가까운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롯이 자기 이제 롯의 딸들과 부정하게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암몬과 모압의 후손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인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피가 조금은 섞인 친척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집트의 그 폭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모압은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족속인데도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술사를 매수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매수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발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입을 바꾸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시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모압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모압은요, 원래 숨도 못 쉬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새 강성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조공까지 받아 챙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제까지 우리의 편에 서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대적의 편에 서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있더라도 순식간에 수치와 패배의 자리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또 어떤 성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승리를 맛본 곳이 여리고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성벽을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서 얻은 성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승리를 거두고 쟁취하게 된, 점령하게 된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방 폭군 에글론의 본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타협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자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수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선물해 주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차지하신 성을 다시 쌓아 올렸는데 다시 원수의 손에 고스란히 반납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글론이 요단강을 침공해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요, 그 마음이 가나안 땅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미 사슬을 스스로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슬그머니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거룩의 기준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후퇴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고 당연히 여기고 있었고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평안을 조금씩 조금씩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년이라고 하는 속박의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곡식을 추수해도 모압에게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압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압제를 받고 감시를 당하고 굶주림을 경험하는 비극의 땅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자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신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죄를 지으며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적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계속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과 불순종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우리를 추락시키고 있는지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발각되고 주님께 매를 맞고 주님의 징계 아래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에글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생의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드뭅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생의 뒷문을 살짝 열고 들어옵니다. 아주 그럴싸한 명분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서 딱 한 번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에글론은요, 그렇게 믿는 자를 종으로 만들어버렸고 오랜 시간을 굴복시켜버렸고 이스라엘을 이름만 가진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짓밟고 짓누르고 있는 에글론이 있습니까? 어떤 숨어있는 그러나 위협적인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거룩의 기준을 슬그머니 양보할 때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정복했던 그 여리고성을 원수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죄의 습관이 내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글로는요, 사실 단순한 대적이 아니지요. 사실 에글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회초리인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여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나의 위선과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에글론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글론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약점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합시다. 약점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에글론의 치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지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요, 참 예상 밖의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를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혹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인 것이 뭐냐면요,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구원자가 정작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애옥과 같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쓰는 사람은요, 당시에서는 군인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 모아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온 대표가 에훗이었습니다. 근데 에훗이 비무장 상태였거든요. 또 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에글론이 방심을 한 것이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것을 보니 나에게 별로 뭐 위협적이지 않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에훗은요, 자신의 그 한계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그는요, 왼손을 월등하게 쓰려고 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손을 썼지만 더 탁월한 검술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계기로 강점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훗은 남몰래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양날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원들이 몸수색을 할 때에 잘 살펴보지 않는 반대쪽 다리에, 즉 오른쪽 허벅지에 그 옷 속에 칼을 숨겼습니다. 공식적인 조공을 바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만 에훗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아뢰었던 것이죠.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은밀히 아뢰 일이 있나이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어떤 신탁을 말해주지 않을까,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귀중한 물건을 선물로 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까지 다 물리치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라. 그리고 나서 비둔한 몸을 일으켜서 에훗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 거죠. 에훗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그 찰나에 에훗이 왼손을, 순식간에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던 검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비대한 그 폭군의 배를 찔렀던 거죠. 에훗은,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그 자리를 신속하게 벗어났죠.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유유히 궁전을 빠져나갔지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달려가서 힘차게 승리의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에훗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폭군이 죽었구나. 우리가 반격할 기회가 왔구나. 18년 동안은요, 쥐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의 격려를 힘입어서 사자와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압과의 요충지가 요단강 나루터였는데 그 땅을 장악한 거죠. 또 그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모압의 최정예 용사 1만 명을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8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모압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된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항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엔 무려 80년에 태평성대가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너무나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요. 세상을 이기려면 탁월한 지성이 있어야 돼. 탁월한 힘이 있어야 돼. 뛰어난 스펙이 있어야 돼.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탁월한 면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군마를 탄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지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도구가 무엇입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어떤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조롱받고 벌거벗겨지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을 다 아실 겁니다. 에디슨이요, 어렸을 때 기차에서 일을 했답니다. 기차에서 일을 하다가 불을 낸 거예요.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차장한테 막 맞았답니다. 그 귀를 맞아가지고 청각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요, 잘 듣지를 못했대요. 너무나 청력이 약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의 험담과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해야 될 실험에 오로지 집중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흑인 소년 스티비 원더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시력을 잃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백 배의 정밀한 청각을 주신 거죠. 결국 천재적인 음악성과 청각을 잘 개발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진 씨 러블리 뭐 이런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스티비 원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그는 여러 차례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상태를 비관만 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못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요, 17년 동안 모압에게 공물을 바쳐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의분을 느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18년째가 되어서는요, 그 수치를 이제는 반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죠. 시중에 잘 있지 않는 자기 몸에 맞는 왼손으로 뽑을 수 있는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잘 쓰기 위해 훈련을 했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사는 그 궁궐의 구조를 다 파악했고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도 다 파악해서 익혔던 거죠.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때 팔짱을 끼고

0: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나는 이렇게 결함이 있으니, 나는 약점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운명 앞에 굴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가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통해서 그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할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팔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다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 연약함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나를, 내 마음을 계속 움츠리게 하는 가정사가 있습니까? 남들은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어떤 그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에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훗은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허를 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에훗은요, 장애를 비관하는 대신에 그것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왼손으로 쓰는 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수용하시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셔서 헬리나우에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원디드 힐러, 나의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또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사 에훗 역시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결핍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예리한 무기를 갈고 닦았던 것이죠. 가리고 싶었던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나는 이래서 안 돼, 패배주의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타협이 있습니까? 나태함이 있습니까? 혹시 에글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찾아내시고 단호하게 회개하시고 성령의 칼을 들어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께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굽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울산시민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곡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필

이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우리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 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 워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1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잘 안내해드리는 2026년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되고요. 이날은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이 방송을 알지 못하거나 지금 듣고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꼭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알리시는 것,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알리시는 것이 여러분이 또 이 귀한 방송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월 1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우리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에 보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이 영혼을 살리는 쉬지 않는 전파선교사역에 동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청지기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사왕의 개혁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쇠하여지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태어나서 기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쯤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이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날마다 개혁하고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이 나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유다라 부르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고 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왕이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다윗왕의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반열에서 왕이 나왔는데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중에 8명의 왕 중에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왕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에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가 일생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단호히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예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거짓과 악과 손을 잡으면 결국 그 의미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손잡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아그리빠 1세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교만의 독배를 마시다가 그는 성경에 벌레 먹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당시 일에 대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 극장에서 화려한 은빛 의상을 입고 연설하던 중에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에이 나도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난 신과 같은 존재다 하고 고개를 뽑아드는 순간 하나님 그를 치셨습니다. 급하게 그는 몸에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져가지고 닷새 만에 54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현대 의학계에서는 심각한 요충 및 회충 감염으로 이 장에 천공 구멍이 떨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기생충들이 장을 갉아먹어갖고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벌레가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박수 갈채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하게 대우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순간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될 때, 형통할 때, 칭찬받을 때, 박수할 때 받을 때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은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살기에 노력을 했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죄의 모습을 몰아내며 그날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남색하는 자 뭐냐면 남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성적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성적 욕망을 갖고 서로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 욕망을 갖고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색하는 자를 따랐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수천 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돌을 들어서 던져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도 가진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변화시켜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성정신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그냥 성적 호기심에 어울렸다가 언제쯤 돌아오냐 한 50대쯤 돼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후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그 다음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합장치 않은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는 금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래갖고 물질 따라갔다가 배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다 보니까 권력의 정점에 갔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최선의 섬기는 대상이지 이런 것들을 섬겼다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글쎄 고3 되니까 야야야야 내가 너에서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주일날은 공부해라 집에서 공부해 교회를 안 보내요. 그리고 애들이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가는데 대학원을 가고 나서는 멀리 갔다니가 됩니다. 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돼갖고 나 하다가 그 자신에게 우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도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가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문제가 되는 가족까지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15장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재로 가던 시저 황제를 죽이고 민족인 공화정을 세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시저 황제의 신복이었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족인 제도를 폐하고 이분이 독재로 가니까 원로원들과 의논해서 그를 죽이고 다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원로원들 때문에 아무도 못하겠다. 이 원로원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저 노인네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의를 꾸미다가 붙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 둘이 가담돼 있어요. 아들 둘이. 그런데 본인이 집정관에 돼갖고 생언들 내리고 자기 아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참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둘이 그 사형을 받도록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법 앞에 가족도 예외가 없다. 법은 혈연보다 우선한다. 이 전통이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의 법치주의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어머니를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부숴서 찍어내 버리고 불살르고 어머니의 태후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예우를 폐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실 왕의 어머니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런데 왕이 앞서서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장성 섬기는 죄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테일러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시애틀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시애틀에서 가장 큰 교회고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0: 교회인데 이 교회를 40년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현재 갈보리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계신데 이분 따님이 동성애에 빠지게 됐던 그 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2018년 우리 한국에서 탈동성애 인권포럼이 열리는데 와서 강사로 말씀 전하기도 하고 딸이 변화된 간증을 하는데 유웨인 테일러는 1979년 사모님 캐시와 함께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 결혼한 지 4년 만에 1984년 부활절에 딸 에이미를 낳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귀한 딸을 품에 안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에이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을 쭉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이였고 운동이 만능해서 정말 모든 운동을 잘했는데 특별히 농구를 잘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게 될 때 무려 60여 개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결정한 곳은 오리건주에 있는 한 학교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대학의 농구팀에 들어가 보니까 운동선수 가운데 너무나 많은 레즈비언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선수 특성상 합숙훈련하고 같이 지내니까 합숙훈련하는 것에서 같이 있는 것에서 늘 동성 간에 성적 행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주장이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흔들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동성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 대형교회 목사 딸이 동성에 빠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일입니다. 너무 분노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붙잡아다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버릴까 할 마음이 들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과 관심 속에서 에미를 대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나 목회하는데 바빠서 내 딸과 대화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매주 일부러 시간을 내서 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고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손부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목사님도 울고 딸 에미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미가 다시 운동선수에게 돌아가면 친구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 레즈비언, 이 성적 취향은 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 태어나는 거야. 자꾸 혼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목사님은 딸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거듭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를 창조해 주신 분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창조주만이 너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가 아빠를 만나서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유혹에 흔들렸어요. 동성애의 길을 가면 갈수록 명확히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멀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동성애로 갈등하던 에이미는 몇 년 후 완전히 하나님의 가운데 동성애를 완전히 끌어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상들은 저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저버릴 수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가운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데니엘과 결혼을 했고 현재 자녀 셋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SNS에 올려진 문구입니다. I'm nothing. Christ is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부터 멀어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에이미처럼 돌아와서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유타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300여 명의 참가자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요. 다만 채점을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채점하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수를 속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실험은 사실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이른 아침,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실험을 반복했는데요.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은 이른 아침보다는 오후에 더 자기 점수를 속이고 또 오후보다는 저녁에 더 많이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는데요. 연구팀은 사람이 도덕성이나 양심을 지키는데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미 다른 일로 기력을 다 써버린 늦은 시간에는 좀 더 지쳐있기 때문에 늦은 시각일수록 도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정직도 성실도 내 의지로 지키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인간이 자기 힘이나 의지만으로 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은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첫 찬양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어느 대학의 연구 결과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요. 도덕성을 지키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사실. 기운 쌩쌩한 아침보다 이미 일상을 살아가느라 기력을 어느 정도 소진해버린 오후나 저녁일수록 도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우리 모습을 떠올려보면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또 몸이 아프면 평소에는 짜증내지 않고 넉넉히 넘어갔던 일에도 짜증이 나고 또 평소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도 이상하게 마음에 가시처럼 박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의지로 선하게 지낸다는 건 역시 불가능하구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찬양하는 오후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받습니다. 문자 샵1069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317번님,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는 평안한 오후 시간 같이 걸어가기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점심시간에 살짝 건물 밖을 저도 나가봤는데요. 오늘 날도 살짝 좀 흐리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더라고요. 이제 정말 가을이 가까이 성큼 왔나 봅니다. 잠시 바람 쐬면서 심호흡도 좀 한번 하시고요. 어깨도 좀 펴시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찬양도 올려드리신다면 좋겠네요.

참 아름다워라 토브제이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1번 작품 번호 846번 그 선율과 함께 편곡한 그런 곡이었죠.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젠트리의 영어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5시 23분이네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말씀 씨앗 휴대폰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경화면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예쁘게 새겼습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7057번님 씨앗 이렇게 키워드 보내시면서 3월 말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여성 가장입니다 하고 소개해 주셨어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서 반드시 또 좋은 길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또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아 주님께서 그때 다 알아서 뒤에서 움직이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날 오리라 믿고요. 응원하는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어떤 찬양 들려드릴까 싶었는데 이분의 신청 찬양이 우리 7057번님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963번님의 신청 찬양인데요. 20년 전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7057번님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경미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한웅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사연 참여해 주시고요. 3027번님 말씀으로 예쁘게 배경화면 받아서 주위에도 공유하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또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해서 멋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지요.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정승미 작가님께서 정말 한땀 한땀 정성 들여 성경

구절을 새겨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이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상황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술술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결국 선한 주님의 뜻을 향해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지금 우리의 일상도 조금은 좀 고단하고 팍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또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 7602번님, 아멘.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하셨고요. 0018번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퇴근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 네, 이 말씀씨앗 배경화면 문자로 씨앗,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나누면서 또 동행에 대한 찬양 요즘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찬양 신청해 주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버플로우의 찬양으로 힘차게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

좋았습니다. 또 하루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갔네요. 저만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아니죠? 오늘의 끝곡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분 계세요. 4504번님. 23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항상 출퇴근길에서 들었던 방송인데 이제 집에서 여유를 가지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각오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며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23년의 직장 생활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또 잘 지켜내신 후에 이렇게 휴식을 가지며 방송을 듣고 계시군요. 일단 정말 대단하시고 참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송영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적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따라서 12장부터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과 저 같은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

이는 로마서에서 체계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요약한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즉 로마서의 실천적인 부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사소한 것들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세 단계를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 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겠죠? 1단계,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신자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며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표현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물은 완전히 헌신되었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2단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 체계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관점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긋납니다. 당신은 이 세상 체계와 그 가치관, 태도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은 위대해지려면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대해지려면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이 세상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당신의 눈에 진정으로 중요하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앞서 나가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면 즉 2단계를 밟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물든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3단계,
새롭게 됨을 통해

0: 예, 변화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라가 아니라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분 보시기에 기쁘시고 온전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로마서 12장 1, 2절에 제시된 단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구절,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려 함이라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상재단에서 기어 내려오지 맙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는 도전적인 설교를 듣거나 감동적인 회개기로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며칠 후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은 제단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희생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몇 마디 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단 위에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는 우리를 붙잡아 줄 밧줄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이 붙으면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생 제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단에서 내려왔습니까? 첫 걸음을 내디어 당신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셨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제단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헌신의 대가를 깨닫고 제단에서 기어 내려왔습니까? 희생의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 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선선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드디어 20도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19도, 게다가 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서 이제는 긴 팔 옷을 입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간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네. 왜 옛 모습이 나올까? 이런 생각 가운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약간의 하는 간절기를 거쳐서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그 목숨값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지요.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로 향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윤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생명을 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건 언약, 그 생명을 다한 사랑 믿고 오늘도 주님으로 갑니다. 주님으로 가고 주님께 가고 주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루 또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주님과 연합하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박근진과 권태일이 부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강중현의 찬양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지나온 포도들을 거두어서 오래 묵힌 그 포도주 같으신 주님, 참 진한 포도주를 다시 참나무통에 넣어서 더욱 진하게 숙성시킨 포도 발사믹 같으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와 함께 잘 익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사랑한 첫사랑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라고 또 바라십니다. 마침내 그 마지막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참으로 고대하시지요.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우리도 그 첫사랑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주님은 주 향한 첫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급할 때 찾는 호소하는 사랑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첫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두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영혼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를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아멘.

나윤선의 찬양이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욕심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가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 주님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말이죠. 자, 이어지는 두 곡의 클래식 찬양 골랐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파페라 트리오 히스 프렌즈가 부르는 사랑이 이에 오셨네.

사랑이 예우셨네. 히스프렌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 더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We Love의 임예 준비했습니다.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금요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예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기질,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하게 닮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매우 급하지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이 말은 외국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우리가 익숙하게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빨리빨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국민성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빨리빨리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빨리빨리의 피해자입니다. 저의 첫 배드민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 근로자였습니다. 그분은 밤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을 해서 배드민턴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에 이주 근로자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산다 쉽지 않았지요. 공장에서 일할 때 사장으로부터 빨리빨리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부당한 대우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레슨을 하면서 저에게 다 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연신 빨리빨리 외치를 외치면서 셔틀콕을 넘기는 바람에 레슨을 다 받고 나서 저는 그야말로 녹다운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피는 못 속인다, 빨리빨리와 같은 국민성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낳다라는 이 말은 요한일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일서 5장에는 낳다라는 표현이 무려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5장 4절에도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마지막 18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DNA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혈통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로열 패밀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열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당연하지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한 나머지 거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다운 면모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낳은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 어떤 면모가 나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 사랑의 면모가 나타나야 됩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했는데 낳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일까요? 1부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보십시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1절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낳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또 다른 사람들인 성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좀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정말 선뜻 아멘,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마치 한 번 확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24번째 설교인데요.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사도 요한이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적당히 말해도 될 건데 그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줄 모릅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고 적나라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MRI 기계로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고민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 어려워.

어렵지 않지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례한 사람들. 그 무례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자기 것만 챙기는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기분이나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 자기가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섞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모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들, 배운 사람, 지식인들, 느긋한 사람, 급한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편안함을 느끼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천국에 가서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언양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제는 우리 안에 거짓말을 중단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앞서 하나님이 낳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미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100일을 기념으로 백송이 장미꽃을 줬다 이야기를 했지요. 혹시 지난주에 남편으로부터 백송이 장미꽃 받은 분 계십니까? 백송은 백송이 아니더라도 꽃 선물이라도 받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물을 준 분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분이 계세요. 아마 오늘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유일한 것 같은데 한 분이 선물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규태 목사님입니다. 박규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백송이 장미꽃을 제 설교를 듣고 월요일 날 딱 줬다는 거예요. 멋진 남자예요. 다행히 사모님이 꽃 알레르기가 없으셔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 왜 백송이 장미꽃을 사모님에게 선물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한번 해드려 볼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이런 소원이 생겨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뭐라고 수식을 붙였어요? 금방 잊어버리셨습니까? 놀랍다. 힘들지만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죠. 힘들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설교 들었습니다. 전 4장까지 하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5장 가니까 또 나와요. 오늘 또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 말이 쉽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어떻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구절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 쉽고 예수님이 짊어주신 짐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쉽습니까? 가볍나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도 요한은 계명은 무겁지 않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 멍에 내 짐 쉽고 가볍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도무지 설교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무거운데, 나는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왜 성경에는 쉽다고 되어 있을까? 나는 너무너무 무거운데 왜 이 말씀에는 가볍다고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가볍습니까? 뭐가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 하신 말씀을 보고 하, 그렇구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내게 명령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내게 명령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못할 게 없으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연애 세포가 다 사라지셨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의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할 때 혹은 학창시절에 짝사랑하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치한지도 모르고 맨날 무슨 말 했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줄게, 하늘의 달도 따다줄게. 여러분 유치하게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어떻게 땁니까? 무슨 수로 하늘의 별을 따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줄게, 하늘의 달도 따다줄게, 유치한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사명이 시들시들해질 때, 여러 가지로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옥 목사님이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하신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설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역자에게 구원의 감격이 주는 은혜가 마르면 죽음입니다. 공동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감격이 서서히 식어가는 줄을 알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시한부 생명이 되어간다는 신호니까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교역자뿐이겠습니까? 목사들뿐이겠습니까?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그분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매일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전부 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다. 계명을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내게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내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비상! 비상이에요 지금. 비상.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비상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래하여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짐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온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 참 멋진 말이죠. 저도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이기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교회 역사에서 오해를 낳은 말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벌이고 싸우고 있는 일들이 예전에 되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이게 해야 할 싸우고 대적해야 될 건 사탄 마귀인데 정작 이런 것들과는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그냥 사람들에게 총깔을 겨누고 핏개 들고 구호 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세상을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357장 후렴구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순종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고 순종이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서 매일의 삶 현장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마저도 내가 가슴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반드시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안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등재 감성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타고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슈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리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리 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내 사랑한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시지,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숨겨서 들어가야 했는데요. 차에 꽉 차서 더 이상 숨길 데도 없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수영제님, 하나님께서 세관원의 눈을 잠시 멀게 해주신 적이 많다고 고백했었죠. 저는 이 귀한 성경을 절대 버리고 갈 수 없으니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국경을 통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물론 그 강하고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요. 많은 기적을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 한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케일럽의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였더라도, 지나간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오늘 이브닝 프레이즈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위로브의 말씀으로 우리 길, 그리고 피아워십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부산에서 4420번님 신청하신 Li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비갤 진스터블룸의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0: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2장 어린 시절에 대해. 나는 아직도 너무 미약하오니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폐허와도 같은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소서. 내 안에는 주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날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해주시고 원수들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종을 보호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믿기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만일 내가 당신께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과연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죄악을 사해 주셨을까요? 난 진리신 당신과 심판에 대해 논쟁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나 자신을 속이고 기만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악을 살피시는데 감히 그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과 티끌과도 같은 내가 당신의 자비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내가 경멸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말하오니 용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시 날 경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나의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죽어가는 삶 혹은 살아가는 죽음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날 육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당신이 날 지으신 바로 그때 당신의 긍휼하심의 위로가 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인의 처제 위로가 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처제를 준비하신 분은 나의 어머니도 유모도 아니었습니다. 만물에 숨어있는 통로를 통해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여인들을 통해 나의 유학의 양식을 허락하신 이는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신 것 이상을 바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셨으며 유모들이 자신의 젖을 기꺼이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당신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은 것들을 내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나의 행복은 그들에게도 행복이었습니다. 실은 그 행복이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복을 전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복의 원천은 당신이시며 나의 모든 건강의 원천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안팎으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내게 증명하고 계셨음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젖을 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기분이 좋아 조용히 잠을 잤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 마냥 울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 미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면서 미소를 지었고 나중에는 자지 않을 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게 말해준 것과 내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 나도 아기 때 그랬을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조금씩 커가면서 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줄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람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요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사소통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때로는 발버둥 쳤고 때로는 소리내 울었습니다. 아기인 내게 해가 될까봐 그랬던 것인지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내 요구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될 때면 앙탈을 부리고 울부짖는 것으로 안갚음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돌볼 책임이 없는 어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 역시 그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 이제 젖먹이 시절은 이미 오래됐고 난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영원하시며 당신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태초 전에 그리고 이전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전부터 당신은 계셨고 하나님 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또한 불합리적이고 시간에 매인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 간절히 구하는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게는 또 다른 생이 있고 나의 어린 시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린 그 생의 연속이었나요? 혹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내던 때였나요? 지극히 긍휼하신 이여, 이 불쌍한 자에게 말씀하옵소서. 태아 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또한 임신한 여인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오, 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태아 시절 이전에 난 무엇이었습니까? 난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해 줄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나 자신의 기억도 침묵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나를 당신은 우습다 하실 건가요? 다만 내가 아는 것에 한해서 그저 당신을 찬양하고 인정하라고 명하실 것입니까?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천지의 주재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시초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유아기를 생각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관한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측하게 하시고 연약한 여인들의 힘을 크게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바로 그때도 존재했고 생명을 가졌으며 유아기가 끝날 무렵 내 감정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러한 존재가 당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본질과 생명이 하나이신 주여, 당신으로부터가 아니면 우리 안에 본질과 생명을 흐르게 하는 핏줄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만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시오 생명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는 결코 오늘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으므로 오늘의 끝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많은 세월은 모두 한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조들과 세월이 당신의 영원한 오늘을 통하여 흘러갔으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의 존재들이 태어나고 사라져간 것입니까? 이처럼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며 내일과 그 이후 미래의 모든 일과 어제와 그 이전 과거의 모든 일을 바로 오늘 이루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품

0: 명예하래.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졸단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는데 마음을 참 많이 씁니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고, 더 쌓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솔직히 이 말씀은 좀 뜨끔합니다. 저도 사랑보다 성과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도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지 보다는 누군가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지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정인의 항해, 권사랑의 주사랑 안에 살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6902 쓰시는 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샬롬 나잇과 극동방송을 통해 영광 받아주소서라고 아멘입니다. 예.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평소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참 힘들 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6902 번님께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저도 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네요. 3590 쓰시는 분께서 저도 공부해야 하는데 흐흐 하시면서 자격증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꼭 붙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예, 자격증 시험 통과해서 저 높은 곳에 거하시길.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은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오벳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코미디언 밥 호프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 밥 호프는요, 유흥업소에서 싸구려 소재로 소비되던 코미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그래서 코미디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는 30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호프처럼 미국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은 없었기에 역사상 최고의 미국인을 뽑는 투표에서도 그는 언제나 상위권에 들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호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코미디 쇼를 진행했습니다. 10년, 20년, 무려 50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한 밥 호프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제 좀 쉴 계획은 없습니까? 전망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낚시를 즐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밥 호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몇 번이나 가도 물고기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더군요. 저는 관객의 박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호프를 통해 많은 미국인이 즐거움을 얻었지만 호프 역시 그 박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인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8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피아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까지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부절구절마다 아멘이 나오는 가사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코미디언 밥 호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코미디의 창시자이지만 그는 사람의 박수를 기대했기에 코미디 공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 그리고 동의나 공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 수요일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삼게 하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이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 비밀의 이름,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내 사랑과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순간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0: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깨진 그릇을 강한 본드와 금가루로 붙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킨츠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원래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되고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섬기고 양보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도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마저 상하고 조각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나고 깨진 조각들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붙이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온 마음 다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인보우 브릿지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형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믿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 마음 가까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나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도 시험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주면서 이길 힘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고 또는 견뎌낼 힘도 갖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은 내 삶이라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내 삶에 시험이 왔다고 투덜거리지도 말고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더라도 기쁨으로 맞으면서 또 시험 뒤에 이겨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질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귀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 가운데 시험과 풍파와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AM은 두 채널이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통해서 저 북녘 땅에서는 들으실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혹시 이 시간에 깨어 계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여러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들,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함께 꼭 나눠주세요. 332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주셨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방송이 참 귀합니다.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천국 소망을 알고 또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구원자시라는 거, 북녘의 성도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매주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사역 중심 교회들 소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정말 이 통일시대, 통일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0: 오.
1: 최원
0: 네.
1: 목사님.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0: 예.
1: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0: 네.
1: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남 북녀가 아니고 북남 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1: 네.
0: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우리 은혜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0: 네.
1: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0: 네.
1: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세대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0: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1: 예.
0: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1: 전도사일 때.
0: 전도사였죠.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이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1: 그러네요.
0: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1: 예.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0: 우리 은혜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모두 다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사역을 또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1: 그렇죠.
0: 마음을, 예,
1: 일꾼들.
0: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1: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 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0: 네, 맞습니다.
1: 재소자분들을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0: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진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에 공개된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전쟁을 끝낼 선택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전쟁이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양측의 보복이 반복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거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 국방부 내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장기 파병에 따른 장병들의 전투력 사기 저하를 우려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오르반 아니타 헝가리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외교관들이 헝가리에서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며 1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출국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르반 장관은 이번 조치가 헝가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허위 정보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에 맞서는 유럽의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머저르 총리는 지난 4월 집권한 뒤 헝가리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주류 노선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전 확장 사업도 러시아 국영기업이 맡고 있어 정책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헝가리의 조치에 대해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수십 기를 동원해 사우디 남부 지역을 공격했는데요. 아부하 국제공항과 킹 칼리드 공군기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애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복을 예고하고 후티 측에 사우디 영토와
홍해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최근 사흘 동안 예멘의 여러 지역을 121차례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의 공격과 예멘에 대한 봉쇄가 중단될 때까지 사우디 본토에 대한 타격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이란이 후티 반군을 각각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분기보다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습니다. 실질 GNI도 전분기보다 3.1% 늘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황으로 기업 소득이 증가한 데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인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인데요. 실질 무역 이익은 38조 7천억 원에서 58조 5천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의 명목 소득 증가세와 환율 안정이 이어지면 올해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는데요. 다만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4만 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에서는 과거 학생들이 방과 후 숨바꼭질이나 딱지치기, 줄넘기 등을 즐겼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으로 함께 게임을 하며 어울리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학생들은 게임 진행 단계와 공략법 등을 이야기하며 친분을 쌓고 있지만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경만 하거나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흥시의 한 중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함께하지 못해 속상하다며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는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한 뒤 150달러를 보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자녀가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무리해 스마트폰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학생들의 놀이 문화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또래 관계와 사회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도 판매량은 2021년 68만 7천여 대에서 지난해에는 85만 2천여 대로 증가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제네럴 모터스가 운영하던 마하라 슈트라주 푸네 공장을 인수했고 이 공장이 올해 하반기 완전 가동되면 인도 내수 시장에 연간 최대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효성은 푸네의 초고압 차단기 공장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생산시설을 주변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지난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32kV급 가스 절연 차단기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HD 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도 인도 최대 철강사 JSW 스틸과 함께 연간

조강 생산량 600만 톤 규모의 일괄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을 겨냥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게임 업체 크래프토는 앞으로 3, 4년 동안 인도 게임 산업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뭄바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인도 출신 걸그룹 등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관련 연구는 로봇의 인지 조작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개선하는 한편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캐, 무인 차량이 지상군과 함께 적이 점령한 건물을 소탕하는 도시전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중국 연구진은 이 같은 로봇 전투 부대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낮은 신뢰성 등 기술적 한계가 남아 있으며 무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전장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한 임무에 병력 대신 로봇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군사용 로봇 개발의 주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일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지난달 26일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과시할 정예 선수단을 대상으로 사상 무장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역도와 레슬링, 체조, 사격, 탁구, 복싱 등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신원을 재검증했고 이달 초까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 훈련기지에서 비공개 사상 검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체육인이 아니라 일본에서 당과 최고 지도자를 위해 싸우는 결사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체류기간에는 외부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한국 선수단이나 외국 기자의 질문에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만 대응하라는 행동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와 상품에 관심을 보일 경우 귀국 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소식통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국제대회 출전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하거나 규율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등을 동원해 선수단의 이동과 식자재 공급, 응원단 운영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 전국의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파주와 춘천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춘천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청주 16도, 대전과 세종 1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7도, 대전과 세종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완도, 그리고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광주 17도, 정읍 15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와 광주 정읍 28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2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부산 27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고요. 개성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4도, 개성 13도, 자강도 구성이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평양과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화창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양강도 지역은 대체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운기 15도, 원산 14도, 함흥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산 25도, 함흥 24도, 운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있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태호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전서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붙들며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정직한 성실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찬양사역자 전은주 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앨범 가운데 송재근 씨와 신용훈 씨의 연주 찬송 하나님 사랑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며, 복 많이 받는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행을 문책하지 않으신다. 내가 침묵을 지키니 내가 온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잔하였고 밤낮으로 당신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 혀가 말라 뜨거운 여름날의 열매처럼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지은 죄를 당신께 자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백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인의를 입은 자마다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기도할 것이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지시하며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며 인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이나 굴레로 제어되지 않으면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모두 기뻐하며 외치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신처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시편 32편 오늘의 오프닝의 그 말씀, 이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마뉴의 주제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한 찬송이었고요. 계속해서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마뉴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 후에 연주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크리스천은 한 가족이죠. 가정, 가족, 홈, 스윗홈,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까지 다 5월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기념일들인데 1년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지 말고 1년 12달 다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죠. 한국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한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데 한국 가정은 핵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요. 성경 데모대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의 종교라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백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효도는 살아서 잘 모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람이 효도예요. 그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현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나리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남북연합 공동체 모임에서 한 간증자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상숭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믿으며 거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오늘에야 하나님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파 울 때도 같이 울어주신 나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언제나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늘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고향 땅 북한에 세계 곳곳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찬송을 나누어 봅니다. 함경북도에서 강을 건너와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나리 자매의 선곡 멀리 멀리 갔더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테너 박지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멀리멀리 갔더니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씨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마음 간절히 담아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나리 자매 선곡이었어요. 강을 건넌 이후로 지금은 중국에서 지내며 고향 땅 북녘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남과 북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나리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때, 완전한 방법 가운데 남과 북이 서로 사랑 가운데 마주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하늘 높은 9월이 월초부터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규례들을 기뻐하며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를 믿음의 선배로 둔 우리는 참 행복자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찬양하는 모습, 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든든한 모습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은혜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시작하시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원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그리고 161절부터 168절까지 이제 두 개의 큰 연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을 합니다. 먼저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20번째 알파벳 연.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시편 119편만 11번째입니다. 11번째.

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할때이 보다라는 게 레쉬 아래, 이제 영어로 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발음이 되는데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이 레쉬라고 하는 단어들이 맨 앞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전면에 쭉 배치가 돼서 전체 시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153절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자,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주님,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상황을 의뢰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난이 결코 나를 말씀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면서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내 삶에서부터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니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은 단순히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걸 봐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자, 이게 변호하다라는 단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투다, 법정에서 다툰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적극 나선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 마귀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죠. 하나님,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치십시오. 고난이 닥치면 이 욥도 별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 마귀의 주요한 참소였거든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시편의 간절한 기도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나는 절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참 중심을 잘 지키는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간구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변호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엘은 이제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구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의 고백이 나오죠. 이 구속한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라고 그러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잃어버렸던 기업을 값을 주고 되찾아서 살 때, 이때 기업을 물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값을 치르시고 되찾는다는 거죠. 이 고엘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럽니다. 대속제. 대속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죗값을 그분의 생명과 피를 치르고서
되찾는 것을

말하죠. 이거를 구속,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이제 고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것,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죠. 살린다라는 건 생명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변호한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왔냐? 보혜사라는 단어가 왔죠. 대언자라는 말도 왔고, 대언한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히 요한일서 2장 1절 같은 경우는 이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줄 때 이것을 대언한다, 변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제 나오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 외침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무슨 대가가 희생이 필요하든 간에 내 힘으로는 이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안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변호자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치렀습니다. 저들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죄 없는 의인들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하시는 사역, 또 대속제물이 되어 구원해 주시는 사역,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역.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러니 주의 뜻과 법도를, 주의 말씀을 멸시하니 구하지 않습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자, 이게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많다라는 말은 라빔, 다 로시에서 왔는데 라함임이 라빔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주의 긍휼이 많다. 여러분, 이 라함임, 긍휼이라는 말은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 그 라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모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모성적인 긍휼, 모성에 가까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아, 조금만 칭얼대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불편한지 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 그 눈빛을, 눈길을, 시선을 고정하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이 긍휼이 많다 그럽니다.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주님, 주의 규례들에 따라, 말씀들에 따라, 그 구체적인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다함이 없기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죠. 자,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많지만 바깥의 환경은 어떠냐?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자, 긍휼도 많지만 핍박과 대적들도 많죠. 이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긍휼이 넘치게 되죠. 죄 가운데 긍휼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대적들이 많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자, 떠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내 힘과 결단만으로 부족하죠.
주님의 풍성한

풍성하신 긍휼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가운데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라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 아,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아, 말씀이 그렇다라는 건 대충 알지만 신뢰하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고 내가 슬퍼했습니다. 왜? 아,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줄 텐데. 왜 여기서 포기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자,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계시로 여기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인내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이죠.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60절에 주의 말씀은 강령이오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제 로시, 머리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줄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령. 강령이라는 건 주된 줄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된 머리라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된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나가고 환경도 지나가고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이제 21번째 알파벳입니다. 쉰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쉰, 신. 이제 두 가지 발음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161절 처음에 나오는 고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고관. 고관. 여러분, 여기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고관들은 23절에 사실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그러죠. 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왜 비방하냐?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방과 멸시를 한다라는 거죠. 고관들도 앉아서 비방하였으나 나는 주의 율례들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161절로 오셔서 이 고관들이 여전히 나를 멸시하는데 아까는 멸시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거짓으로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하죠. 멸시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가머니설로, 까닭 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고관들. 왜 그러냐? 고관들은 자기한테 와서 숙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나가니까 하여간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와서 좀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다라는 거죠.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나이다. 자, 여기 탈취물은 그냥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적으로부터 거둔 전리품들을 탈취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품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한다라는 건 대적 앞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그들이 완전히 괴멸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트로피와 같은 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0: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면서 대적들 앞에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 이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자, 거짓이 쉐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신에서 왔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7번도 이 쉐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신에서 온 건데, 7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함, 계속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종일토록 날마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그를 든든히 붙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고 내가 이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지극히 사랑한다. 세월이 갈수록 말씀밖에 없구나. 세월이 갈수록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는구나.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입니다. 그럽니다. 여기 지켰다라는 말이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또 이제 신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켰는데 이게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대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이 그를 든든히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사랑하며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큰 평안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곧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을 뜨는 시인을 오늘도 우리 따라갑니다. 그가 날이 밝기도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고난을 보시고 건지실 하나님, 억울한 그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주의 긍휼만 앙망하는 시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가중되는 삶의 골짜기를 지나며 수시로 우리를 공략하는 사단의 송사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인생의 전장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뿐임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과 함께 이 시간 간절한 개인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거친 바람도 불고 폭우도 쏟아지는 전생길에서 오직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오늘도 또 다가오는 주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주말 주일 내내 더욱 행복하시고요. 9월 1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0: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1: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제가 섬기는 평창교회에 서순월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담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셨고요. 치료가 된 듯 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자는 듯 돌아가셨습니다. 서순월 권사님은 평창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그동안 권사의 사명을 잘 완수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권사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이셨지요. 교육자에게 순종하셨고 교인들을 섬기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장로님을 순종으로 내조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셨으며 교회와 가족을 위해 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목사님과 부족한 사모를 위해 기도하셨고 부모처럼 챙겨주셨기에 헤어짐이 너무도 서운하고 슬프지만 우리 주님 나라에 편히 계실 권사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이제 그의 자녀분들이 교회에서 일꾼들로 일하시기에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이 즐겁게 보실 것을 생각하며 위로받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서 권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전히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길 이 시간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간에겐 누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건너뛸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으며 그때를 미리 알 수도 없기에 늘 준비해야만 하지요.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짐이고 내 삶이 끝나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에는 잠깐이라고 하셨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삶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을 찾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머지않아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신앙의 선배로 인정해 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자로 말해 줄지 참 궁금합니다. 또한 본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늘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주말과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를 뉴스로 접할 때가 있지요. 비행기 사고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요.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기상 악화로 시야가 좋지 않으면 기장은 최신식 자동항법 유도장치에 의존해서 엔진과 감속장치의 작동까지도 모두 막힌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심한 고난의 비바람으로 위험하고 막막한 위기의 안개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에게도 자동항법 유도장치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의 완벽한 조종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정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 상점이 생긴 초창기에는 정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에는 가격표가 없었고 손님과 사장의 흥정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사장은 손님을 봐가면서 다른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때 뉴욕의 한 잡화점에서 일하던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해 사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써붙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안 팔리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가격이 싸면 손님들은 물건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으면 네가 그런 가게를 차리지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정말로 가게를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파는 상점을 차렸습니다. 소년이 차린 5센트, 10센트 숍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오픈했고 소년은 훗날 뉴욕에서 가장 비싼 브로드웨이 233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울워스 빌딩을 세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지만 설령 정직한 삶을 통해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부리와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내 삶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0: 24시간을 고증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1: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2: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랬는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3: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0: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시편 121편의 약속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향해 믿음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두고 토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달걀에서 닭이 나왔으니 달걀이지, 혹은 아니야, 달걀은 닭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닭이지 하며 티격태격하곤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학교나 과학책에서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고 오랜 시간 우연히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은 끝이 없고 결국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대체 처음엔 누가 닭을 만들었어? 달걀은 누가 처음 빚은 거야? 하고 말이죠. 또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됐다면 왜 지금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 매 순간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학의 피조물 바깥에 계시기에 현미경이나 실험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과학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신론자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이때 지파와 가문 사이에 경계표라는 것이 세워질 것인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고해요. 이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의 것을 탐내곤 하지요. 99가지를 가졌어도 이웃이 내게 없는 한 가지를 가지면 그것을 탐내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입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그 경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를 개척할 당시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시작된 큐티 모임이 커졌어요.

되어서 나중에는 학교 식당을 예배당으로 쓰게 되었을 때도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만큼 받아 먹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려 눈독 들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둘째, 죄를 판단할 때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해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죄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려 깊게 두세 증인을 두고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즉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면 18절에 보니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논쟁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 보니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상처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아야 해요. 15절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다가 18절에서 그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거짓 증인이 헤아려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형제임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면 그 무엇보다도 사려 깊고 공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전가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욕심을 채우며 이중생활을 하다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악을 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바로 행정군무 사무관으로 임용된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과 같았어요. 젊은 지휘관이라고 환영받으니 열정적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전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제 안에 잠재된 음란의 씨가 싹터 업무를 핑계로 유흥을 즐기며 탐욕적인 이중생활을 자행했어요. 그런 제게 지친 아내는 해외 유학 중이던 아이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내를 속인 죄악을 제하시려고 꾀한 그대로 갚아주며 경고하셨지만 저는 이마저 무시했어요. 오히려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져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넘으면서 지냈어요. 동창들과 산악회를 조직해 등산을 가고 직장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빙자해 음란한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셨어요. 제가 모시겠다 나서서 4년간 어머니를 돌보며 사명제 중 나만 효도한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지요. 그러나 정작 제 가정은 방치되어 있었고 저는 눈에는 눈으로 공정하게 판결하기보다 제 뜻대로 보복하고자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때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보자고 권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아내를 속이고 음란하게 산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악을 제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음란의 주범인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 먼저 묻겠습니다. 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것이기도 해요. 21절에는 그 유명한 동해 복수법,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얼핏 대단히 가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가혹하고 무제한적인 보복이 성행하던

고대 사회에서 복수자가 가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비의 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공정하게 보호받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권리 주장에만 관심을 갖고 의무는 외면

0: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에 하나님은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은 남편의 반복되는 죄악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두려워 늘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결국 서로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이후 더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말하고 남편과 함께 참여한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고질적인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결국엔 반드시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지만 또한 죄 앞에서는 단호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며 지낸 저희의 탐욕과 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9가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이웃을 시기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한 죄를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조급함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는 죄를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 참으셔서 인자와 용납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지체들을 품으며 사려 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거짓과 위증이 아닌 진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0: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 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등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0: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1: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2: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3: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0: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능력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것을 가장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충분히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드러납니다.

내가 잘될 때는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높아질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욱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왕 앞에 이제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의 능력을 보고 요나단이 감탄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중심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시다, 바로 그것을 온 땅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나단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서로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취미가 같으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학교가 같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형편이 비슷하면 또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사는 지역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를 가장 깊이 있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겁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조건이 맞아야 서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또한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세워지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계와 복음 안에서의 관계의 기초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감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침대에 잠을 자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를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어떤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녀의 마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고치려고 듣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지 말고 마음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너에게는 그것이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들이 이 평범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겉옷과 그의 군복과 무기는 왕자로서의 신분과 특권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무기가 굉장히 귀했던 상황입니다. 무기가 귀했던 상황이기에 이 칼과 활은 매우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자신에게 남는 것, 자신에게 풍족한 것을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던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때로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너를 생각한다 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상대방을 위해 실제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요나단이 다윗을 경쟁자로만 바라보았다면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요나단이 자기의 지위와 자신의 특권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존중하며 세워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면 나를 조금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이 사랑은 다르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니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니 나도 또한 너무 기쁘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기꺼이 먼저 돕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빨리 인정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기회를 다른 사람이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진정 축하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역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찬양을 잘하면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은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젊은 세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시고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를 기뻐하고 함께 세워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곧 사랑의 역할인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지금 다윗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기회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잔소리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무기를 내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직접 자기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친히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자신의 의,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요나단처럼 사랑한

이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으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준 그 사람을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라며 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나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가자. 그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심으로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된 겁니다. 이런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이런 영웅이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으니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아무 일이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곳만 골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맡긴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리하게 처신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분별력 있게 감당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윗은 한 번의 큰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일상의 작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승리 뒤에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 한 번 잘하는 것보다 매일의 작은 일들,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사실 더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집회나 수련회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회나 수련회에서 특별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한 후 칭찬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후에도 여전히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만큼이나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충성했던 다윗의 믿음, 이런 다윗의 믿음이 또한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 사람들이 관심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은 안 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

주는 일에는 앞장을 섭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일, 굳은 일은 피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욱 유심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 안에서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신실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 밖에서는 친절합니다. 가정 밖에서는 친절하면서도 집안에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면서 정작 일터에서는 부정직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사울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명령을 받으며 군대의 일을 배워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 사울왕이 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열심히 섬기며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크다고 해서 현재의 작은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니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리를 맡기시기 전에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먼저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과 큰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맡겨진 공부와 일, 그리고 지금 있는 가정, 그리고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의 책임에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큰 인물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큰 성공보다 먼저 정직과 책임감, 사랑과 섬김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능력만 보고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겸손히 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낮출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이어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려놓고 나누어야 할 겉옷과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정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누구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 또한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관계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0: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떠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맡겨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사람이 위로받고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가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연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요나단과 다윗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주며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국에 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하람교회 최상권 목사님입니다.
1: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민족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사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열방과 북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9월 1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다음 세대 사역자가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 처음 설명해 줄 때는 다음 세대의 전문 사역자인 만큼 마음 문을 열도록 좀 특별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역자는 성경을 거대한 단풍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얘들아, 오래된 단풍나무를 잘라보면 수많은 나이테가 보이잖아.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데 가뭄이 들었던 해는 나이테가 가늘고 폭풍이 많았던 해일수록 그 나이테는 촘촘하고 비와 햇살이 적당했던 해는 넓고 선명하지. 나이테는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 심지어는 상처도 있어.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단다. 그것은 성경은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거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기도, 의심, 찬양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나이테가 있어. 성경은 마치 거대한 단풍나무와 같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로 연결되는데 꼭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리, 믿음, 공식만 적혀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상처, 눈물의 나이테를 숨기지 않고 성경이란 거대한 나무 안에 다 품어주셨어. 성경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 또 다윗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함이 있지만 음란죄와 눈물, 엘리야의 능력도 있지만 엘리야의 깊은 우울증도 있어. 성경 인물들의 연약함과 배신, 의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 나이테처럼 때로는 가뭄처럼 메마른 시기의 기록이 있고 폭풍우처럼 거친 통곡도 담겨 있어. 그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기쁨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 이 성경은 완벽한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니야.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변할 거야. 주님은 말씀해 주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처음 성경을 접해야 될 친구들이 뭔가 더 성경을 읽어보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삶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기억,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 상처받고 흘렸던 눈물의 시간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끄럽고 아름다운 부분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온 그 어두운 터널, 모자라고 찌그러진 나이테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2637님께서 오프닝 공유할 수 있나요? 피디님, 오늘은 특히나 저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둘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첫째에게 이 글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여러분, 거대한 단풍나무와 닮은 성경, 그 나이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맞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읽고 싶어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삶의 나이테가 다 있잖아요. 그냥 아주 선명하고 아주 멋진 나이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기억,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의 찌그러진 나이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죠. 혹시나 메마른 날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금요일 아침이고요.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보내주시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9105님, 0358 오프닝, 오늘 아침에 오프닝 말씀을 자녀들, 형제들, 조카들, 사촌들 방에 꼭 전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공유받지 못하셨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 기억나셠요? 네. 우리 19호실로 가다. 예. 부디 우리 개인적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생활에도 그 나만의 시간을 잘 존중해주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보셨는데 여러분도 공유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인간 수업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 아침 은혜로운 찬양 더 힘있게 불러보고요. 영어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은혜로운 찬양 마크 로우리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자, 박사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 네.
0: 독서에 대한 이야기. 이 가을에 정말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다. 우리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박사님 제가 참 네. 기억났던 것이요.
1: 네, 네.
0: 박사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예를 들면서 네. 독서는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1: 네.
0: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이제 방송을 듣고
1: 네, 네.
0: 생겼어요. 아, 그럼 6학년이더라도
1: 네.
0: 자, 독서 능력이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다.
1: 네.
0: 그러면은 유치원이 읽는 이소부와 같은 책을
1: 네.
0: 잘 읽어봐라.
1: 네.
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저 유치원 책 읽는 책을 이걸 읽혀야 되느냐?
0: 예.
1: 그게 아니라 짧은 글을 읽히라는 거예요.
0: 짧은 글을
1: 네. 읽히라. 가장 짧은 글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거죠?
1: 동시예요.
0: 동시.
1: 네. 동시는 한 편에 책 한 권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0: 예.

0: 예.
1: 그 동시부터 읽고 이 동시를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면 짧은 글을 읽고 분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읽고 분석이 돼요? 그럼 이 짧은 글 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면
0: 예.
1: 그다음에 짧은 글 두 개를 읽고 분석하고 세 개를 읽고 분석하면서 나중에는 책 한쪽을 읽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 권을 읽고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0: 예.
1: 책을 읽고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동시 하나를 읽어주고
0: 예.
1: 그 동시를 그대로 외우라고 하지 말고 못 외워요. 그 동시를 한번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0: 예.
1: 전혀 엉뚱하게 그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0: 오.
1: 그러면 내가 동시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나한테 원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동시라는 거지 1학년 애들이 유치원에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동시로 해봐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덩이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정답게 떠갑니다. 동시잖아요.
0: 예.
1: 자, 이건 보통 1학년, 1학년 수준이거든요. 6학년짜리한테 이걸 읽어줬어요. 자,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딱 보니까 구름이 몇 덩이를 그렸어요? 세 덩이, 네 덩이 그렸었는데 나는 몇 덩이라고 그랬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두 덩이.
0: 두 덩이.
1: 그럼 엄마 구름 둥둥 아기 구름 동동. 엄마 구름은 어떻게 그려야 돼? 둥둥. 아기 구름은 동동. 그럼 둥둥은 뭐지? 동동은 뭐지? 이걸 모르면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1학년 것도 둥둥이 뭔지 동동이 뭔지 파란을 흰 구름 두 덩이 그랬는데 구름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0: 아.
1: 그럼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난 분명히 내가 말한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이런 애가 누구하고 대화하면 오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0: 있죠.
1: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하나만 더 해서 한번 부모님이 오늘 이걸 한번 아이들에게 실천을 해보세요.
0: 예.
1: 자, 하나 더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0: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1: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0: 산 밑에는
1: 나무들이
0: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1: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0: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있다.
1: 그대로 한번 그려봐.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10명 중에 제가 장담한데 8명은 틀립니다. 왜? 하늘의 별을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0: 와, 또 생각이 안 나.
1: 네.
0: 조금 전에.
1: 그럼 내가 한번 또 읽어준다 치자고요. 하늘의 별이 총총 떠 있고. 그럼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 있어. 그럼 여기서 글을 잘 읽는 애들은 벌써 아 이게 세문 단위구나. 임자되는 단어는 별, 나무, 해구나. 1학년 거니까 이 정도는 알죠.
0: 예.
1: 그러면 내가 감독이야. 별이야. 어디가 있어?
0: 야.
1: 별은 어디가 있어야 돼? 너 우와. 하늘에 가 있어. 넌 뭐하고 있어야 돼? 총총.
0: 총총.
1: 근데 그 별을 두 개 그려놨어. 이게 총총이에요. 아. 별을 20개 그려놨어. 이건 빽빽이잖아요. 총총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문두문 그리거나 빽빽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산 밑에는 그랬더니 산이 이건 산들이잖아요. 산 밑에 산 하나잖아요.
0: 예.
1: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있다. 가로로 그려야죠. 나무들이. 정확하게 가로로 나무들이 두세 그루가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예.
1: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자 있다. 맨 아래. 산 밑에 아니라 맨 아래.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읽어줬잖아요. 동시를. 아니면 네가 읽어봐. 읽었잖아요. 읽고 들었는데 왜 자기 멋대로 그리냐고요. 그럼 시험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틀리죠. 저 별은 총총 그렸는데 드문드문 그려놨어. 이거 빵점. 산 밑에 나무들이 쓰러뜨려 놓은 것처럼 가로 누워 있으며라고 말했는데 얘는 대각선이야. 빵점.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잔다는데 산 밑에다 그래서 맨 아래가 아니라. 이게 독해력이에요.
0: 오주요.
1: 그럼 이런 짧은 동시를 가지고 이 동시가 말하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지식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이렇게 동시 하나도 정확하게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읽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책 한 권을 읽고 그 안에서 혹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 안에서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빼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글자가 제일 적은 동시부터 그걸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그 동시를 그대로 외워서 해라 그러면 외우는 거 못한다 그러면 짜증내면 그림으로도 그려보게 하라는 거예요.

0: 그림하고 정말 이 말이 똑같은지 보면 얘가 안 맞다 그러면 그 훈련을 계속시켜서 아이가 이제 동시에 딱 하면 아 가로 누워 있구나 가로는 이거지 아 총총 아 이게 총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뇌가 훈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함정에 안 빠지죠. 그러니까 왜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올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재미없을까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6학년 애든 중학생도 안 되는 애들은 글이 짧은 동시부터 이거부터 훈련을 해 나가면 빠르게 애들이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1: 야.
0: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인성. 어떻게 하면 책을 통해 인성이 바뀌느냐. 이게 다음 주제잖아요.
1: 아. 네. 다음 시간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원래는 3주만 좀 하려고 했는데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 시간을 가지면서 네. 좀 책에 대한 이야기
0: 네.
1: 한 번 더 우리 인성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이제 아이가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분은 아이가 제대로 잘 쓴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 얘가 그래서 공부가 잘하는구나 독해를 좋구나 말도 잘하고 얘가 확실히 사고력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지 말고 이것도 못하냐 화를 내시지 말고 아 우리 애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건성으로 읽도록 훈련을 시켰구나. 네. 그럼 작은 글부터 한 걸음부터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해보면 3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기초 과정을 뛰어요. 그리고 자기 책으로 넘어갑니다. 딱 3개월이에요.
1: 야, 여러분
0: 이번 가을 3개월 기대하십시오.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좋은 책 이 한 권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또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고 또 깊게 독서할 수 있고 또 이런 독서의 훈련과 또 역량들이 더 넓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의 독서능력 때문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8449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인간이라고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훈 이거 꼭 청취해? 네 이렇게 잘못 왔습니다. 훈님에게 가야 될 메시지가 극동방송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뭔가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1320님, 피디님, 지난주 것도 듣지 못했는데 가능한지요? 라고 했는데, 그럼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고요.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안에 가면 인간 수업이 지난주, 지난주 독서에 대한 내용 참 좋거든요. 꼭 한번 다시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999님도 문자가 지금 잘못 왔어요. 이거 꼭 봐. 네. 어찌 이렇게. 똑같은 분은 아니시죠? 네. 그럼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주시면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시를 이렇게 읽게 하면 독서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 아, 특별히 오늘 오프닝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찌그러진 내 나이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나이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누고 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송해 볼까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7425님이 첫 문자를 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저는요 피디님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봅니다. 와우, 대단하신데요. 선물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들어달라고. 주와 함께하는 시간, 이 역시 차분해지고 이렇게 편안하죠.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청취하시라고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 거대한 단풍나무와 닮은 이 성경, 나이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나이테가 아주 멋진 나이테도 있을 거고요. 또 실패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찌그러진 나이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하고요. 복된 주말 보내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교통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3: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4: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5: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6: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7: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8: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5: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누구와 대화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풍성한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인생은 됩니다. 시시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고 풍성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풍성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내 생활에는 이다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없어서이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기에 나를 찾지 않고서는 결코 기쁜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가 없어서다. 내가 가정을 만들었기에 나를 찾지 않고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에 풍성함이 없는 건 곧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느끼고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여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도하지요.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이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제가 기억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잘 들으면 우리를 다시 모아주겠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 지켜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내 삶을 나누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다른 종교는 지극정성을 들여서 내 소원을 따내는 것이 목표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내 소원을 관철시켜달라고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열어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를 꽉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뜻만 하나님께 전하고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반쪽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오가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지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당장 형통하고 은혜를 입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일사천리로 다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뭔가 일이 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재건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변에 비웃는 무리들이 생기고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무리와 음모도 생기고 아예 무력으로 허물려는 사람도 있어서 무기를 손에 들고 일하고 잠을 자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결하지 않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렇게 어렵게 이루게 하시나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때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필요에 정확하게 맞춰 일하십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세요. 정확한 때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복이 좋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갈라 놓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황하고 있을 때에 기가 막히게 홍해를 쫙 갈라주셨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6번 기도할 동안에도 구름 함정 없었어요. 7번째 기도할 때에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죠. 그리고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마른 하늘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언제 부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예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고 권세도 크게 보이고 돈도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향해서 쫓아가면 그 인생은 몰락하기 쉬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0: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6국에 8885번, 지역번호 052 286에 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 977에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에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

시작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도 달라지죠. 여름에는 반팔을 꺼내 입고 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긴 팔과 외투를 찾게 됩니다. 이 계절에 따라 옷의 두께도 그리고 소재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계절이 달라져도 여전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갖춰 입는 기본적인 옷들도 있습니다. 뭐 이너웨어나 양말 같은 그런 옷들인데요. 이것들은 어느 계절이나 상관없이 몸의 위생과 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어떤 계절을 지나든 벗어서는 안 되는 옷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옷들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곰,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 늘 갖춰 있어야겠지요. 좋은 시절이든 힘겨운 시절이든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좋을 때도 말씀을 입고 힘들 때도 믿음을 입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구원의 소망을 입는 것.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우리 영의 옷만큼은 항상 단단히 갖춰 입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찬양.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0: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아우, 이 BGM을 들으면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금요일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저는 버스 안내양 김아은이고요. 자, 이 시간 107-3번 버스 천국 직행 버스 기사님으로 또 함께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 고 오셨는지요?
1: 예,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그 뭐냐?
0: 네.
1: 여름 방학 뭐 사역에도 좀 방학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사역들이 이제 조금 쉬는 시기가 끝나고 오.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돼서 행복하게 즐겁게 바쁘게.
0: 그렇군요.
1: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그러네요. 이제 7, 8월에 그 무더운 여름과 이 뜨거운 휴가 시즌이 끝나고 다시금 네. 복귀하시는 듯한 네, 네, 네. 그런 한 주. 네. 바쁘시겠네요.
1: 예. 네, 예. 네. 뭐 사역이 이제 네. 제자를 다 잡았죠. 다시 찾아서.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사역이 많아졌죠.
0: 어쩐지 저희가 그 FEBC 게시판이라고 네. 교계 소식들 내보내드리는 네. 네,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7, 8월 한 달 동안은 조금 두 달 동안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막 물밀듯이 막 사연들이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보면서 아, 이제 다들 다시금 궤도를 찾아가시나 네.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네.
0: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목사님.
1: 네, 갑자기 차워졌어요. 추워졌어요. 네. 새벽에 나가면은 네. 정말 그쵸. 쌀쌀해요. 네.
0: 제가 보면서 오늘 아침 보니까 기온이 19도를 와, 찍었더라고요.
1: 네.
0: 보면서 아 이젠 진짜 좀 서늘하게 바람이 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반기 사역에 잘 또 열심히 해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당장 다음 주 네. 화요일에 저희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아,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1: 정말 네, 의미 있고 중요한 네. 시간이죠. 네.
0: 그렇습니다. 이 뜨겁고 또 행복했던 휴가의 시즌을 지나서 다시금 이제 좀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 우리 복음사역에 동참할 많은 분들을 저희가 또 고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세워지길 목사님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기도할 거고요. 저도 네.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매년 그 방송에 참여했었는데
0: 맞아요.
1: 네. 지사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네. 굉장히 기도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뭔가 어떤 그런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0: 네.
1: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사람 살리는 일이고
0: 아, 네.
1: 또 매년 했지만
0: 네.
1: 또 매년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사람
0: 아, 네.
1: 또 감동받고 움직이는 질 뿐 그게 그분들한테 결국은 축복이 되니까
0: 아, 네.
1: 사람 살리는 일이고 또 방송을 더 널리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이 전파 선교사라는 것에 살짝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그것보다
0: 네.
1: 여기 참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살아나고
0: 아, 네.
1: 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0: 아, 네.
1: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0: 네.
1: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할 겁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사실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원래는 그 시간에 안 들으신대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일터에 계시거나 하시는데 그날만큼은 출장을 가시는 길에 그냥 방송을 틀었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는
1: 네.
0: 거죠.
1: 네.
0: 그래서 바로 전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1: 네.
0: 신청을 해주신 거 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기존에 원래도 하신 분이었는데
1: 네.
0: 이제 자녀분들 성함으로 또 심겠다라고
1: 아, 네.
0: 하셔가지고 증액까지 해주셨는데
1: 네.
0: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1: 맞아요.
0: 있고 그분들이 듣게 하려면 하시는구나라는
1: 그럼요.
0: 생각을 했어요.
1: 네, 맞아요.
0: 마침 출장 갈 그때 방송을 들으셨대요.
1: 네, 이번
0: 그렇습니다.
1: 전파 선교사 그 방송에도 어떤 놀라운 일이 날지, 어떤 세심한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지
0: 네.
1: 오히려 기대하시면은
0: 아멘.
1: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을 또 이굴산 땅과 또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0: 아멘. 기대합니다.
1: 네.
0: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까
1: 네.
0: 하는데요. 자, 목사님,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부릉부릉 출발을 해야 할 텐데,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소개해 주세요.
1: 천국 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 있죠? 네. 이 정류장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네.
1: 네.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는 분들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다양하게, 푸짐하게, 많이 보내드리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크림 계속해서 보내드릴
1: 선크림,
0: 예정이고요.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봤더니, 이거 선크림 되게
1: 아,
0: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배송 중이니까, 네, 지난주에 받으셨던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난주에 못 받으셨던 분들 오늘 다시 힘차게 네,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더불어서 이 시간은 추억의 찬양으로 시작하죠. 네, 오늘 어떤 찬양 들으면서 출발할까요?
1: 우리 한 PD님이 이 찬양을 어떻게 찬양했을까 하는 그런 찬양인데 정말 추억의 찬양이고
0: 네.
1: 조금 이렇게 또 독특한 찬양이죠.
0: 그래요?
1: 네.
0: 소개해 주시죠. 어떤 찬양입니까?
1: 한눈먼 사람이
0: 사람이.
1: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후렴 부분이 어디가 길이요? 여기가 길이요? 참 나는 네. 한번 들으면 아마 오래 이렇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0: 그래요. 야, 목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하시면 되게 멋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1: 감사합니다.
0: 잠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또 살아 숨쉬는 찬양입니다. 한 눈먼 사람이라는 찬양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버스 운행 오라!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 역입니다. 자, 매주 처음으로 함께하는 정류장이죠. 왜 사람들이 늘 타는 그런 정류장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 정류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매주 저희가 여기에 도착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찬양 퀴즈로 함께합니다. 그쵸,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 오늘은 어떤 퀴즈 함께할까요?
1: 네, 스피드가 네. 생명인 퀴즈죠.
0: 그렇습니다. 네. 예, 찬양 후렴구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다.
1: 네.
0: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저희가 그때 그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네. 약간은 신세대 찬양했는데
1: 네, 지난주.
0: 예, 그쵸. 약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살짝 멈칫하셨어요.
1: 네, 네.
0: 그래서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1: 네.
0: 역시 온 세대를 아우르는 건 네. 찬송가가
1: 아,
0: 아무래도
1: 맞습니다.
0: 그렇지 않을까
1: 네,
0: 싶어서 네. 오늘은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0: 자, 오늘도 들으시고
1: 자, 예, 준비하십시오. 원래, 보낼 준비.
0: 원래 찬송가의 제목은
1: 네.
0: 그게 그 1절이잖아요.
1: 네, 그렇죠. 가사 네. 첫 줄.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절 가사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몇 번으로 참여가 가능할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3927번으로 문자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렴구 들려드릴게요.

0: 자, 여기까지 오늘 힌트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의 제목을 후렴구였는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844번님, 구주로 나의 구주 삼고? 네, 구주로 나의 구주 삼고. 구주와 구주가 두 번 나오는 제목은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하지만, 네, 일찍 보내주셨으니,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정답에 어떤 문자들이 빠르게 오고 있진 않아요.
1: 네.
0: 네, 하지만 우리 4949번님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태산을 넘어라고
1: 네.
0: 보내주셨는데,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네, 뒤에 조금만 더 적어서 보내주세요.
1: 제목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 계시죠? 예. 아니, 우리 237번님, 새싹 달고 보내주셨는데, 헝국에 가도, 예. 헝국은 천국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는 뭐 헝가리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오답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금 나간 찬송가의 후렴구가 있었습니다. 제목 보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그거였습니다. 찬송가였습니다. 자, 우리 4555번님께서 새싹 달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분은 뭐
1: 네,
0: 뒤에까지 네,
1: 그렇네요.
0: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좀 헷갈리나 봐요. 우리 8368번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0: 아, 이 찬송가랑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네.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찬송가라서
1: 네.
0: 조금 난이도를 낮게 봤는데
1: 네.
0: 또 의외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답을 보내신 분들 가운데 보여서
1: 네.
0: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1: 예.
0: 그냥 노래 쭉 부르다 보면 또 1주로 사가 넘어가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가리 예수로
0: 예수로
1: 나의 구주를 삼고, 이렇게 가도 될수 있을 것 같다.
0: 그렇게 돼요. 예수로
1: 예,
0: 나의 구주
1: 구주
0: 삼고
1: 삼고요.
0: 하늘의 영광.
1: 그렇습니다. 아, 저희만 재밌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 정답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를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또 다른 찬송가 함께 듣고 정답 공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네요.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네, 아니라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0: 그것
1: 더
0: 때문에 아마
1: 헷갈리게.
0: 오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제가 마이크를 꺼야겠어요. 자,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Amazing Grace.

0: 아멘. 국악이 어우러진 너무나 멋진 찬양이었죠. Amazing Grace. 서울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목사님.
1: 네.
0: 네. 저희 이제 정답자가 지금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1: 아,
0: 있는데요.
1: 네.
0: 우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몇주 만이죠?
0: 3주 만입니다. 3주 만에 지금 저희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1: 드립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0: 자, 우리 선생님, 먼저 정답 공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정답 한 구절
2: 네.
0: 한번 처음부터 불러주시죠?
2: 좀 떨리네요. 지금 차 운전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0: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박자를 드릴게요. 자, 한 박자 쉬고.

0: 박자 네.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1: 대천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0: 정답! 네. 이야 자 우선은 네 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1: 네 저는 울산 네 울산에 사는 강미순이라고 합니다.
0: 강미순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교회를 좀 섬기고 계세요?
1: 네 저는 울산 서현교회
0: 아, 네. 아 서현교회를 섬기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2: 네.
0: 어, 아니 음성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혹시 좀 교회에서 어떤 찬양 봉사하시나요?
1: 아,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섬기고 있고요.
2: 아~
0: 역시. 네. 아, 유튜브를 섬기고 계세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아이들처럼 맑고 청아하시구나.
2: 네.
1: 아, 감사합니다.
2: 흔히 이런 목소리를 예전에는 꾀꼬리 같다.
0: 아, 맞습니다.
1: 아, 너무 과찬이신데.
0: 저희 여성합창단으로 모시고 싶은 욕심이 막 들게 하는 그런 음성이셨어요.
2: 네.
0: 늘 이 시간에 좀 극동방송을 듣고 계세요?
1: 예, 그냥 이제 저기 출퇴근하면서 오며 가며 계속 이렇게 차에서는 이제 예, 무조건 틀어놓고 이제 가긴 하거든요.
0: 네.
1: 아, 네.
0: 가게를 하고 계신다고요?
1: 아, 출퇴근이요. 저는 요양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2: 아, 네.
0: 아, 요양 쪽에. 아유, 귀한 네. 일 하시네요, 선생님.
2: 네. 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한번 좀 해주세요. 뭐가 좋아요?
1: 예, 일단은 이제 아침에 이제 가면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2: 네.
1: 일단 이제 비타민이죠, 그죠?
2: 와.
1: 그러면서 이제 시원한 느낌, 네, 상쾌하고 좋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우와, 저도 유튜브 교사인데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반기고 계신데요. 아유, 이렇게 또 연결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늘 애청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성도님, 저희 극동방송 향해서, 네, 응원의 한마디 좀 전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1: 네, 언제나 주 안에서 여호와 샬롬, 화이팅!
2: 아, 합시다. 아,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가 우리 강미순 성도님, 우리 강미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만한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좀 있으세요?
1: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친척들이 저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만 좀 이렇게 다니는 편인데 친인척들이 일단은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세 자녀들이 있는데 한 명은 결혼했고 이제 두 명이 이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이뤘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아멘.
1: 네.
0: 믿지 않는 우리 또 가족분들의 영혼 구원과 또 자녀분들의 앞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3주 만에 연결되신
2: 네.
0: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그래도 반갑고 감사한 마음 담아서
2: 네.
0: 혹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실
2: 네.
0: 수 있을까요?
2: 같이 기도하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자녀분들은 아드님이세요? 따님이세요?
1: 네. 아들, 딸인데요.
2: 네.
1: 네, 지금 한 아들은 지금 지금 저기 작곡가 나와가지고 지금 네. 교사 선생님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3월달에
0: 네.
1: 예, 임용고시 돼가지고
2: 와.
0: 축하드려요.
1: 예.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 교회 봉사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신실하게 좀 이렇게 했던 편이고요.
2: 네.
1: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서 그냥 이제 그 실장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2: 네.
1: 정말 열심히 대학 시절까지는 봉사하다가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물질적인 면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0: 그렇죠.
1: 예 결국은 이제 주일을 저녁 때만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만 살짝 오고.
2: 아.
1: 그 전에 그 봉사했던 피아노 이런 반주 그런 연습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지금 거의 봉사가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되고니까 이제 또 신앙으로 점점 아무래도 이제 현장 예배가 중요한데
2: 맞아요,
0: 맞아요, 예, 그렇죠.
1: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0: 주일 성수할 수
1: 예.
0: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야겠네요.
1: 네, 온전히 이제 뭐 주일 성수하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 이제 믿음이 아무래도 이제 덜어서,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그런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좀 사귀는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좀 안타깝거든요. 뭐, 때가 돼서 아무리 돌아온다곤 하지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 예, 더 간절하고, 그 옛날에 이제 섬겼던 그 모습이 그대로 좀 다시 또 들어와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엄마, 부모의 욕심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2: 아름다운 욕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1: 네.
2: 욕심이고요.
0: 맞습니다. 야,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지금 정차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함께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1: 네,
2: 네,
1: 권사입니다.
2: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미순 권사님이 또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우리 강미순 권사님의 가정을 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강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참 기쁨이 보여지고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간절히 구합니다. 새 자녀가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진대 우리 아들님과 따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마음을 움직이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비전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0: 아멘.
2: 따님이 세상에 또 일도 또 친구들도 자신의 바램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영혼의 가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이유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2: 아름답고 복된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여서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 아멘.
2: 간절히 기도하며 맡깁니다. 주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0: 아멘.
2: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2: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강미순 성도님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다운 그때 응답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도님.
1: 아멘.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극동방송
1: 네.
0: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오늘 정말 3주 만이었습니다.
2: 너무 반갑네요.
0: 3주 만에 함께하는 우리 청취자분과의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맞아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전투지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영적 전쟁을 또 이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맞아요.
0: 목사님. 네. 오늘 정답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였는데, 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것
2: 아멘.
0: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문자 조금 소개하고 찬양 함께 드릴까 싶습니다. 네. 우리 2622번님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고 하셨고요. 지난번 양산 선물 잘 받아서 쓰고 있다.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도 됩시다. 라고
2: 아멘.
0: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해요. 우리 9981번님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2: 출근 중 주차하고 정답 입력하고 사무실 들어갑니다.
0: 오.
2: 잼나게 저도 같이 즐겼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시작합니다. 아멘.
0: 아멘.
2: 야.
0: 아유, 이미 뭐 사무실 들어가셨으니까, 네, 문자 이렇게 남기시고 가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6506번님, 하늘의 영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새싹 달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0: 주셨네요. 우리 오들들 6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일평생 수백 번 부른 찬송인데도 퀴즈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0: 맞아요. 이게 퀴즈의 위력인가 봐요.
1: 그런가 봐요.
0: 정말. 자, 우리 5747번님. 사실 이분도 전화 연결해보고 네, 싶었는데 부재 중이셨어요. 네. 집은 부산이고 직장은 울산인데요. 저는 두 지역의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귀하십니다.
0: 라고 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던 네, 그 문자를 저희가 또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964번님.
1: 네. 오늘도 피디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617번님, 매일의 아침이 행복합니다. 와, 라고 하셨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237번님, 헌국에 가도. 예. 천국인가요? 헌국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좋네요.
1: 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새싹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0: 그렇습니다.
1: 네, 너무너무 반갑네요.
0: 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후렴구만 들으셨어 좀 아쉬우셨을 텐데 이 시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온누리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찬송과 함께 할게요.